무거운 것인지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안의 잘못은 작게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또 남의 잘못에는 확대경을 들이대고 내 잘못에는 살짝 보정 필터를 켜는 경우가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그렇다고 나 자신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에는 정직하게, 은혜에는 담대하게. 오늘 사랑의 뜰한 출발하는 첫 찬양입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의 찬양입니다.

아멘, 아멘.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사무엘 윤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했더란 문을 여는 첫 찬양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 묘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고요. 그렇다고 죄인인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가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요. 잘못한 사람에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진실을 덮어버리거나 반대로 잘못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그래요. 내 실수에는 변호사가 되고 남의 실수에는 검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 살고 있죠. 그런데요, 십자가에는요 사랑과 진실이 함께 있어요. 죄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카메라로 보정하듯이 내 모습을 보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도, 미움도, 자존심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 모습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자리이지만 또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하셨어요.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8분 5초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의 한 말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7238님 반갑습니다. 1806님 반갑고요. 1302님, 5503님 반갑습니다. 6472님도 오셨고 7356님 또 5950님 0118님 1667님 아 반갑습니다. 2042님도 오셨고요. 7978님 또 9992님도 오셨어요. 8918님 한 말씀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은혜되는 하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그리고 0296님도 오셨고 2061님 또 5945님도 오셨어요. 7926님 8609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한 말씀 주세요 라고 이렇게 9140님 0698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귀한 뜻 다시 한번 새겨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 제가 더 감사한데요. 0691님 또 6065님 반갑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세요. 0698님 오셨고 또 429님도 9898님도 오셨습니다. 사랑의 뜰 안 걸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테너 정호윤의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멘. 정호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들으셨습니다. 아, 이어지는 찬양은 극동방송 연합여성합창단의 만유의 주제 전해드립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 신간서적 소개하고 선물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시니어 수업이라는 책 선물하겠습니다.

0: 아멘. 극동방송 연합 여성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제33회 전국 대합창제에서 찬양했던 곡을 오늘 제가 선곡해서 보내드렸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젊음을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몰랐던 삶의 지혜를 하나씩 얻어가는 시간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이 참 흥미로워요. 시니어 수업. 부제는 인생 후반전을 품격 있게 살아가는 다섯 가지 지혜와 통찰인데요. 오늘 이 책을 쓰신 행복비전연구원 민승기 원장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성도님들과도 인사 나누시죠?
1: 아, 예. 제가 광주 북동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아, 네. 저는 기업이나 교회나 사회단체 이런 곳에 가서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교회 관련된 강의 콘텐츠나 책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쓰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연구와 강의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담아 놓은 것 같은데 이 책을 써야

0: 하겠다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1: 네, 제가 강의를 이제 하는 여러 주제 중에 퇴직을 좀 앞둔 분들이 미리 퇴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중에 재밌는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분이 쉬는 시간에 와서 강사님 저는 먹고 살 만큼 재테크 다 해놓고 있는데 요즘 예전보다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0: 네.
1: 저는 사실 먹고 살 만큼 다 준비됐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분을 직접 만나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은근히 강의 중에서 만나는 우리 중장년층 중에 재테크보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배우자나 성인이 된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되고 이러니까 사는 게 재미없는데 이게 문제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퇴직 이후 또 나이 들어가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후를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0: 네.
1: 그거 외에 관계 문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이런 일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퇴직 이후의 삶에서 재테크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재테크 이외의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거나 소홀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 후반전에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나눠주고 싶다 해서 마침 올해 제가 또 환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환갑을 또 맞이하면서 이제 나도 60대에 접어들었으니 어떤 동지의식으로 이런 책을 한번 써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쓰신 책이 시니어 수업이라는 책인데 오늘
1: 네.
0: 책의 저자이신 민승기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원장님께서 책 선물 주신대요. 시니어라고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 원장님 자신의 삶도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직장을 나와서 살아온 시간, 또 부부로 살아온 33년,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경험까지. 이외에도 책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놓으셨어요?
1: 네, 제가 코로나가 처음 막 시작이 됐을 때, 벌써 한 5, 6년 전이죠. 그때 갑자기 모든 강연들이 취소가 되고 활동할 일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처음 한 달은 야 이때도 하고 쉬었지만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우울감이라는 걸 느껴봤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퇴직하고 나서의 삶이 이런 느낌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경험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또는 퇴직 후에 뭐 재취업을 하더라도 이전의 젊은 시절의 삶과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느낄 수 있을 만한 감정적 변화라든지 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아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나이 들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그것을 직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 이런 걸 한 다섯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0: 네, 제목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시니어 수업 이 제목은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되신 거예요?
1: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요. 일정 나이가 지나면 잘 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나이 드는 것도 특히 폼나게 나이 들고 싶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 책 내용 중에는 썼어요. 제목에는 넣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도 좀 품격 있게 폼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겠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수업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고요. 원래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폼나게 나이 드는 지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줄이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시니어란 단어와 연결해서 이렇게 제목을 합의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럼 인생의 후반전을 품격 있게 살아가는 다섯 가지 지혜를 좀 알려주세요.
1: 책에 목차로 이제 쭉 정리를 해놨었는데 제가 한 글자짜리 그 한자 단어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는 마음심자 심, 그다음에 시간 지혜, 사람 인자, 우리 근육할 때 근자 이런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목차에 각각의 주제를 이제 영어 단어로 풀어놓으면 그 영어 단어 다섯 개의 첫 글자를

0: 이으면 리타이어가 되게끔 돼 있어요.
1: 아, 그러네요.
0: 예. 은퇴인 거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만 60세가 되면 1차적으로 은퇴를 하잖아요.
1: 네.
0: 대체적으로. 그래서 고 리타이어, 은퇴라는 영어 단어 첫 글자 5가지가 오히려 우리가 은퇴 이후에 붙잡아야 될 키워드 전략이 되는 거죠.
1: 네. 그렇게 해서 재설계, 시간 관리, 관심, 호기심, 그리고 관계, 에너지까지.
0: 에너지. 네네,
1: 다섯
0: 맞습니다.
1: 가지가 된 거죠. 그러면 리디자인, 재설계, 이 삶의 관점을 바꾸는 것인데,
0: 네.
1: 노후 준비의 첫 번째를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관점으로 잡으신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0: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하시는 잠언 말씀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리더십의 이론에서도 나오지만 뭔가의 변화와 발전의 첫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생각이 변해야 언어가 변하고 언어가 변할 만큼 행동도 변한대요. 이게 리더십의 변화 3단계 이론 중에도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내가 벌써 나이 들었네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기반으로, 기초로 든든히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지혜 전략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힘쓰는 것이 순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 또 목차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삶의 길이에서 깊이로.
0: 네.
1: 오래 사는 시대가 됐지만,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0: 네.
1: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깊이 있는 시니어의 삶은 어떤 삶인지요?
0: 저희 동네에도 지금 바로 저희 집길 건너에
1: 네.
0: 49층짜리 빌딩을 짓고 있거든요.
1: 예.
0: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움직임 안 보여서 뭐 하나 봤더니 1년 동안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원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깊이 파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인데,
1: 네.
0: 우리가 그동안은 뭐 100세 시대엔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의 길이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 길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그만큼 든든한 깊이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걸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깊이라는 건 우리 인생 후반전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 그래서 저는 뭐 어렵게 풀진 않았고요.
1: 네.
0: 상식이 통하는 원칙, 삶의 원칙, 그리고 가치 있는 삶.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성취지향적으로 우리 젊을 땐 살았으니,
1: 네.
0: 인생 후반전은 가치지향적인 삶을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기본을 갖추고 돌아보는 것, 이런 의미로 풀어봤습니다.
1: 네. 행복 비전 연구원 민승기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내신 시니어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니어라고 반응하고 계십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시니어라고 보내주시면 몇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시간이 많아지는데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간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좋은 하루의 루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제안해 주신다면.
0: 네, 저도 이제 한창 활동을 많이 하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60대 초입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확실히 시간적 변화가 크더라고요. 일단 시간 부자는 된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또는 일정 나이를 이제 나이에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보다는 좀 허무하거나 불편하게, 불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책에서 소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잘 아시는 그 한비아 씨 있죠? 구호 전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 네.
0: 경주마는
1: 네.
0: 전성기를 지나고 나면 그래도 트랙을 달리는 전성기 지나서도 여생은 남아있거든요, 경주마도. 그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해서는 천천히 걷는 법을 다시 배운대요. 빠르게만 달리는 걸로 평생 살지 않는데요, 경주마도. 아,
1: 네.
0: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시니어의 삶에서의 시간 관리는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느슨하게 갖되, 반복적인 일상이

0: 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기본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나의 하루의 루틴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또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3장에서 AI 시대에 폼나는 호기심이라는 제목도 참 재밌었는데 요즘 네. AI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정신이 없잖아요. 네. 시니어에게 새로운 기술과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0: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어르신들 중에 습관적으로 그런 말 하는 분 계세요. 아, 몰라. 아, 귀찮아. 이게 굉장히 위험하대요, 건강에. 그래서 요즘 아마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다 키오스크 무인 주문으로 바뀌었잖아요.
1: 맞아요.
0: 아, 나 저거 몰라. 이러지 마시고요.
1: 네.
0: 이거 뭐야? 이렇게 한번 유심히 관심을 갖는 것. 여기에서부터 호기심, 그다음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이게 연동이 된다는 거죠.
1: 네.
0: 심지어는요, 뭐 극단적으로 간다면 아, 몰라, 귀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되다가는 심각한 우울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특징은 늘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그게 뭐야? 아, 나도 좀 배워볼까? 이런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 뭐 여행지에 가서도 아, 나는 먹던 것만 먹을래,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먹어볼까? 이런 정도의 호기심도 굉장히 건강하다는 겁니다.
1: 네, 그래요. 또 4장에 보니까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좁아지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오히려 정리해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0: 네.
1: 원장님께서 보실 때 나이 들수록 붙잡아야 하는 관계와 내려놔야 할 관계는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지요?
0: 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외롭거나 사람 때문에 괴로운 존재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나이 들어서는 이제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소개해드린다면 붙잡아야 될 관계라고 하면 가치관이 일치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신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내려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하고는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또 마지막 장에 보니까 오래 사는 공포, 근육에는 나이가 없다. 마음이 예뻐야 몸도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니싱 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0: 네.
1: 예, 우리가 잘 사는 법은 얘기해도 잘 마무리하는 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거 어떤 것인가요?
0: 아마 내가 떠나고 없는 상황이 돼도 나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그대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가는 것이 삶의 마지막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특별히 또 우리 또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 신앙적인 부분으로도 삶의 마무리를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부분까지 환대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래 이만하면 됐어 라는 말을 독백처럼 할 수 있는 삶, 그 정도면 피니싱 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까요?
0: 가장 먼저는 저는 5060세대, 특히 50대 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1: 네.
0: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분들에게도 좀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도 본인의 은퇴 이후의 삶이 생각보다 굉장히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재정적인 것 외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성도분들에게 시니어로서의 삶을 가이드하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시니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이세요. 행복비전연구원의 민승기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가족들께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서 몇 분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니어, 노후관리를 경제적인 면만 바라보는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런 아내가 계세요.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0: 네, 아까 우리 관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1: 네.
0: 제가 이건 경험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느껴서 이 책의 모티브가 되게 됐지만 그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해놓은 분이라면 재무적인 부분의 문제를 커버하는

0: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1: 네.
0: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화된 환경에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경험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좀 서로 나눠보는 계기가 된다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우,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뭘 새로 시작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에게 뭐 숙제를 내주신다면 어떤 숙제를 내주시겠어요? 저자로서.
0: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이 예. 나의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근테크에도 제가 사례를 썼지만 90세에도 근력 운동하시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아마 방송에서도 보신 분일 텐데 90에도 근력 운동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와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1: 네, 그래요. 2329님이 지금 방송 나오는 분의 책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시니어 수업입니다. 아, 책을 지으신 저자는 행복비전연구원의 민승기 원장님이시고요. 아, 그리고 시니어 은퇴 앞둔 목사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목사님께는 뭐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싶으십니까?
0: 네, 우리 지사 중에 한 군데에서도 연말에 은퇴 원로 목사님들을 좀 초청해서 어떤 좋은 뜻깊은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첫 번째 시간 관리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계세요. 갑자기 어느 날 눈 떠봤더니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더라 막 이런 거.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적으로 나를 불러주고 찾는 곳이 없네 해서 생각보다 마음적으로 또 공허함을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책의 독자 중에 목회자분을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은퇴를 앞두신 분 목회자분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이 다섯 가지 내용들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좀 적용해보고 체크를 해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좀 희망이 보이시고 구체적인 뭔가 할 일들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1684님의 사연인데요. 책 주세요. 어제 남편이 차가 상황이 좀 그래서 카센터에 맡기고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앱으로 잘 되지 않아서 글쎄 한 시간을 걸어서 집에 왔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이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예 이런 분께 또
0: 그렇게 그것을 타박하지 않고 안쓰러움과 애정으로 보시는 아내분이 계시다면 두 분은 너무 행복한 시니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사실 요즘 택시 잡기도 쉽지 않잖아요.
0: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거 하나 못했냐 사실 이렇게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툭툭 치는 말을 하기 쉽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위로의 마음을 먼저 갖는다는 건 너무 두 분 관계가 기초가 든든하신 분 같은데요.
1: 네, 그러니까요. 오늘 민승기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시니어 수업이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니어라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으로 시니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어서 정말 반가웠고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세월을 거슬러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직면하는 것 이게 나에게 처한 현실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한 용기래요. 우리 같이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이든 만큼 더 멋진 어른으로 또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됐으면 더 기쁘겠고요.
1: 네. 시니어 수업의 저자 행복비전연구원 민승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전은 남은 시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런지를 선택하는 시간일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나이 듦에도 배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시간을 다시 바라보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사람을 품고 몸과 마음을 돌보면서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는 것.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니어 수업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시니어라고 보내주세요. 아, 이 책의 추천사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은퇴 후에 남은 삶에 여백이 있고 쉼이 있고 놀이가 있는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추천한다. 최종권 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시니어라고 보내주시고 오늘의 한 말씀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했더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목포 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의 소망 예수, 사랑했더란 2부 출발하는 첫 찬양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적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요즘 교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만날 목사님이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온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서울 홍대 한복판에서 청년들과 교회를 개척했고요. 예배와 제자 훈련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오신 분입니다. 이번에 제3회 광주 학교 기도불시 운동을 위해서 광주에 오신다고 해요. 9월 5일 광주 성지교회에서 열리는 그 현장을 앞두고 오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남빈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 성도님들과 인사부터 나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대 뉴스홈처치에 섬기고 있는 남빈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네. 통화로 연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0: 광주에는 좀 와보셨나요?
1: 광주에 제가 뭐 많이 가본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한 두세 번 가본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자주 더 오세요.
1: 네.
0: 네. 그 목사님의 얘기를 찾아보니까 2017년 홍대에서 단 7명의 청년들과 교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왜 하필 네. 홍대였고 왜 청년이었습니까?
1: 개척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도하던 중에 사실은 이제 실용음악학원과 연결이 되면서 학원 공간이 홍대에 있었다 보니까 홍대로 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홍대를 놓고 저희가 기도를 했던 건 아닌데
0: 네.
1: 공간이 홍대가 되면서 홍대로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를 결정한 순간부터 좀 하나님께서 이 홍대에서 청년들이 좀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이제 좀 주기 시작하셨죠. 왜냐하면 네. 이제 또 홍대라는 곳이 뭐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어떤 문화와 또 유흥과 어떤 모든 것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0: 네.
1: 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지만 또 역설적으로는 교회와 가장 멀어 보이는 그런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좀 청년들을 회복시키고 살아난다면 좀 한국 교회에 반드시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0: 네.
1: 그런 마음과 좀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좀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런데 당시 예배 장소가 클럽으로 사용됐던 지하 공간이었다는 얘기가 유명해요.
1: 네.
0: 처음 그곳에서 예배 드리던 날 목사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1: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학원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0: 네.
1: 좀 교회가 이제 좀 사람이 모이 많아지면서 장소가 좀 작게 됐고 새로운 공간을 찾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이제 하나님이 클럽으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저희를 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0: 네.
1: 완전히 이제 클럽 거리에 한복판에 밖으로 나오면 그냥 뭐 가장 유명한 그 술집들이 있는 그 한복판에 저희를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그 공간에 인도하신 것 자체가 좀 하나님의 좀 완벽한 좀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느끼고 들어갔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들어갈 때
0: 네.
1: 이미 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여러 가지 돌파들과 좀 기적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경험했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뭐 첫 예배 막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즌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런 네. 어떤 마음들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배 드리고 금요일 같은 날에는 기도회 마치고 딱 나오면 뭐 완전 뭐 이제 술집과 클럽들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0: 와.
1: 저희가 뭐 그냥 완전 예배를 드리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0: 네.
1: 심지어 뭐 클럽으로 쓰던 곳이고,
0: 네.
1: 클럽을 뭐 많이 리모델링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때에는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0: 클럽인 줄 알고 오는 거죠?
1: 들어와요. 실제로 들어와서, 뭐, 여기 무슨 클럽이냐고 묻고,
0: 예.
1: 화장실 좀 쓸 수 있냐 그러고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0: 그러다가 예배 드린 분은 없었나요?
1: 그러다가 예배 드리고 간 외국인들도 있었어요.
0: 그렇죠.
1: 한국인들은 예배는 안 드리고 왔는데
0: 외국
1: 애들 중에서는 이렇게 왔다가 교인하고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예배 드리고 뭐 찬양 좀 드리다 가고.
0: 예. 너무 재밌는 일입니다.
1: 네.
0: 그 뉴송 처치가 한때 성도의 99%가 20, 30대일 정도로 청년 비율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오랫동안 청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해요.
1: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이렇게 이전을 돌아보면 좀 뭔가 그래도 교회를 청년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좀 이유나 조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이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이면서 또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예전에는 청년들이 교회를 지키기도 했고 남아있기도 했고, 또 모태신앙이

0: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복음을 좀 보여줘야만 하는 시대가 저는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과 재정을 써서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 청년들에게 요즘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여기에서 시간을 써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뭔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가 나의 귀에 들러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 좀 있을 이유를 좀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네.
0: 교회가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을 좀 많이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는 반대로는 자신의 삶과 연결이 되면 또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들에게 좀 갈망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열광적으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현시대 청년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죠.
0: 네네.
1: 그 갈망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홍대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1: 네.
0: 청년들의 그런 살아있는 갈망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홍대라고 하는 곳에 가장 또 대표적인 어떤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제 줄을 서는 문화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클럽에서도 줄을 서고 술집을 가려고도 줄 서고
1: 음식도 그렇고
0: 네, 밥 먹으려고도 줄 서고 이제 한정판 옷이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줄을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선다는 건 자기가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에는 뭐 상관없이 이들이 희생을 할 줄 알고 열정을 쏟아서라도 나는 그것을 얻겠다라는 열망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그걸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줄을 설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저희의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고 그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홍대에는 엄청나게 점집이나 사주 타로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해 주냐면 이들이 진짜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있고 이들이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최근 뉴송 처치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요. 그 새 예배당에 입당하면서 청년교회에서 전 세대를 품는 교회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들었습니다.
0: 네.
1: 청년들과 세운 교회가 아이와 부모 세대까지 품게 됐는데요. 목사님에게는 큰 의미가 있으시죠?
0: 네. 뭐 저희가 이제 벌써 10년 차가 됐다 보니까요.
1: 예.
0: 이제 20대였던 청년들이 30대가 되고 또 30대로 시작한 청년들도 벌써 이제 나이가 막 들어가면서 결혼하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철치 에이징이라고 하죠. 교회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 청년교회로 시작했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열정도 사라지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노화되어지는 어려움을 느끼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새 시즌에서 저희들의 어떤 그 DNA를 잃지 않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로서 좀 새로운 도전을 좀 해야 하는 시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새롭게 잘 시작해야겠다.
1: 네.
0: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1: 그래요. 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현재 G2A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운동을 섬기고 계시죠?
0: 네, 맞습니다. 네.
1: 먼저 G2A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또 올해도 큰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던데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0: 네, G2A는 이제 go to all의 약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의 말씀 땅끝까지

0: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가자. 모든 열방으로, 모든 지역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제자 삼자라고 하는 어떤 민족 제자와의 좀 사명을 붙들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좀 제자로 세우고 다시 한번 1970년대 한국의 김중호 목사님을 필두로 민족 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났다면
1: 네.
0: 이제 다시 한번 요 시즌에는 이제 민족 제자화의 운동이 한번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자 삼는 운동을 촉진시키는 마음에서 시작된 연합 운동입니다.
1: 네.
0: 그래서 특별히 이 운동을 위해서 좀 예배 사역팀들 그리고 선교단체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들 또 선교적 교회들 다양한 영역에서 좀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분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됐고요.
1: 네.
0: 왜 그럼 이게 시작됐는가? 왜 함께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한 가지 모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섬기고 계시던 사역 단체나 예배팀이나 교회들이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10대와 20대 다음 세대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새로운 부흥의 불이 좀 붙고 있다라는 걸 다 같이 좀 사역의 자리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면서 함께 연합하게 되고 모이고 대화하다가 그렇다면 이 불이 심상치 않은데 나름 선배로서 이 또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불을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주도하는 부흥이 될 수 있게
1: 네.
0: 좀 장을 만들어주자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신앙의 좀 큰 광장을 한번 만들고 그리고 그 한 번의 집회로 끝나지 않고 그 각자의 미션 필드에서 여섯 가지의 미션 필드를 저희가 세워놨는데
1: 네.
0: 집회 이후에도 각자의 선교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게 하자라는 좀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집회입니다.
1: 네, 그래서 10월 9일 행사가 있게 되는데요.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그래서 10월 9일에 저희가 작년에는 10월 3일 개천절에 이제 일산의 킨텍스에서 이제 전국에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15,000명의 청년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1: 네.
0: 통계로는 10대, 20대가 70%가 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굉장히 좀 유례 없는 비율의 청소년 청년들의 비율이 모인 좀 집회였고
1: 네.
0: 올해도 이제 두 번째로 10월 9일에
1: 네.
0: 동일하게 킨텍스에서 이제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1: 네.
0: 많은 전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저희가 초대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그런 집회로
1: 네.
0: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마치 그때를 위해 광주에 불을 지르러 오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광주의 네. 다음 세대를 만나기 위해 오십니다.
0: 네.
1: 아니 주일 전이라 바쁘실 텐데 광주에 오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뭐 토요일에 바쁘고 뭐 부담되는 네. 시간이긴 하지만
1: 네.
0: 어쨌든 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고 섬기면서 느낀 한 가지는 어쨌든 다음 세대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지금 한 학생이 또 한 청년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평생의 믿음이 또 시작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또 서울의 다음 세대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광주든 부산이든 제주든
1: 네.
0: 한 명의 다음 세대가 있는 곳이라면
1: 네.
0: 한국교회가 함께 찾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또 안정은 또 목사님이랑 또 얘기하면서 예. 아 광주에는 지금 진짜 더 큰 불이 필요하다.
1: 아멘.
0: 주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또
1: 예.
0: 불러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 네.
0: 또 한 영혼이라도 함께 만날 수 있다면
1: 네.
0: 또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이번 주 토요일 광주학교 기도불씨 운동이 열립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학교에서 한 학생이 기도한다는 것의 힘 얼마나 크다고 보세요?
0: 네, 뭐 사실은 성경을 보면

0: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제 한 사람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한 사람의 모세, 또 한 사람의 사무엘, 또 한 사람의 다윗, 또 한 사람의 에스더를 통해서 시대를 이제 움직이셨던 것처럼.
1: 네.
0: 사실 우린 자꾸 이제 숫자를 좀 보게 되지만 하나님 언제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 한 학생이 기도하는 것을 그냥 겨우 한 명이 시작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드디어 한 명이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숫자가 많은 것보다 주님은 한 사람을 사실 세우시기 때문에
1: 네.
0: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9월 5일 광주 성지교회에서 오후 4시 있게 되는데 목사님,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줄 계획이세요?
0: 다른 것보다 사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 불이 될 수 있는지, 좀 이런 청소년들에게 좀 믿음을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1: 네.
0: 한 사람의 작은 일, 그리고 너희가 결코 작지 않고 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큰 일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좀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또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1: 네.
0: 하나님의 나를 꿈꾸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격하게 감사합니다. 환영한다라고 주시고 지금
0: 네.
1: 부흥 어게인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우리 청년들 새 힘을 얻고 꼭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께
0: 네.
1: 감사한 마음도 갖고 계신 것 같고 끝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부모 세대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광주 성지교회에서 열리는 3차 광주학교 기도불시운동에 자녀들을 보내주시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어쨌든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실 다음 세대들도 사실은 지금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신뢰를 보내고 또 기도를 보내고 또 우리가 좀 어깨를 내어준다면 다음 세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 장으로서 사실 지금 열리고 있는 전국의 운동 중 하나가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개척해서 여는 학생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내주시면 청년 학생들이 도전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크리스천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고난도 있고 인내도 있고 믿음을 경험하는 그런 도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보내주시면 청소년들이 아마 이곳에서 또 비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세워가고 있는 귀한 분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뉴송처치의 네. 남빈 목사님이셨어요. 원빈보다 더 멋지세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 뵙겠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학생, 한 아이가 학교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한 친구가 그 곁에 앉고 그렇게 작은 불씨들이 이어진다면 학교의 영적 풍경도 그리고 이 도시의 영적

지역 풍경도 달라질 겁니다. 아, 9월 5일 광주 성지교회에서 오후 4시에 이 집회가 있게 될 텐데요. 기도의 불씨가 한 번의 집회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교회와 학교에서 계속 타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사랑의 뜨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준비된 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올해는 유달리 더웠습니다. 지금도 덥습니다. 몰라요. 다음 주일은 좀 식을지 모르겠지만 참 덥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더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에어컨이 많이 보급된 데도 있지만 에어컨이 보급되지 않는 나라들도 참 많아서 참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볼 때 과일이 참 맛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우니까 수박도 맛있고 복숭아도 맛있고 포도도 맛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은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다. 이제 삶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늘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크게 잡아서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결국 이 땅에는 영원히 있는 세상이 아니고 이제 솔로몬이 말한 대로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아침에 있다가 없는 이슬과 같고 꽃과 같고 날아가는 화살이 날아가다 뚝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약육강식이라 그래서 동물은 약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약한 짐승은 못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은 약한 짐승을 그냥 알고 그냥 공격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뭔가 약하다 그러면 세상 자체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삶 속에서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 아닙니다. 아프고 위기를

당하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주변 사람이 볼 때도 이제는 안 되겠네. 이제는 못 일어나겠네. 그런데도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오늘 아름다움이 너무 가득한데 또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세상은 더 큰 어려움이 가득해요. 그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냥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인생을 수직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때는 참 위기였어. 그때는 참 아픔이었어. 그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너무 길고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어려움이 긴 것이 아니라 잠깐의 순간이기도 하고 그 아픔이 오랫동안 상처가 되어 오늘 현재를 계속 이어져가는 아픔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 고통이 오히려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죽음도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죽음은 가면 오히려 웃음도 있고 마음이 편한 죽음이 있어요. 아 이분은 호상이다.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똑같은 죽음인데 말이야. 덜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나온 대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얼마나 그 슬픔이 컸는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 죽음으로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은 똑같은 죽음인데 죽음을 겪는 사람들의 그 아픔은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 선지자의 생도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요즘 같으라면 신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믿는 성도들도 자녀가 신학교 간다면 결사반대하고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세벨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살아있고 그의 아들이 왕이 지금 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타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삶이 힘들고 배고프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간다.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70년도에 학교에서 대부분 금식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어렸는데 뭐 금식기도는 별로 안 했죠. 그래도 부모님이 보리라도 주니까 그래서 제가 한 10년 후에 그 목사님 강주서 목회하면서 목사님 그때 참 금식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금식기도가 아니고 굶식기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금식기도와 굶식기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금식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굶식은 여러분 나도 먹고 싶은데 먹는 유혹이 너무너무 큰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서럽고 아픈지
목회의 길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 시대의 선지자 생도들의 그 어려움은 제가 목회 시작할 때보다 몇 배나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지자의 제자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죽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그 사람이 죽습니까? 왜 스데반이 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 명 안에 드는 야고보가 왜 빨리 순교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래 살면 좋을 텐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하늘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곁에 두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표현의 말로 하기도 하고 이루합니다마는, 그나 어찌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 여수서 광양이 친정인데 저하고 딱 광양 한 번 가봤어요. 우리같이 어머니하고. 왜냐하면 너무 멀미를 해서 한 번 다녀오시고는 다시는 안 가시더라고.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라북도로 멸치와 미역을 가지고 다니시죠.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친정을 못 가신 분이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머니인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더 아픈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가정의 모든 어려움을 내가 떠 안아야 되고 십자가를 내가 떠 안아야 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어려움을 내가 떠 안겠다고 생각을 하는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남편이 돌아가신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빚을 못 갚으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노예가 돼야 돼요. 그 집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편이 돌아가셔서 아이들 키운다는 것이 너무 그 시대에 어려운데 이 아이들마저 노예 뺏기게 생겼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세상에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이 다 사라지는 그런 아픔이지요. 그런데 이 가정만 아니라 지금 세계 속에는 이렇게 아픈 가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계 속에는 전쟁 속에 이렇게 아픈 사람, 홍수 속에 이렇게 아픈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보면 결국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서 원망의 마음이 막 생기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여인성은 어디로 갔느냐? 엄마는 엘리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신약은 우리가 바로 기도하지만 구약은요 항상 중보자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선지자에게 나가는 거예요. 고넬료 같은 경우는 베드로 앞에서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 앞에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정말 위기입니다.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냐?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속에서 느끼는 것

것이 뭐냐면 세상으로는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나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남편이 재혼을 하더니 그 부인 나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는 부인 나는 가정의 전체 사랑을 독차지하고 한나는 그 집에 왕따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봤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방치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느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나가고 보면 야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은 몇 배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아,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갑자기 엘리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안 쓰는 그릇이 많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요 깨진 그릇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릇이 얼마나 우주가 그릇이 있겠어요. 나다나 빌리려고 하면 다 쓴다고 안 빌려줄 텐데. 근데 여러분 그거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요. 그릇 빈 그릇 있습니까?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아니요 우리 집에는 그릇이 남는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순종한다. 왜 그릇을 빌려야 되는 이유도 모르지만 빌려오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거기다가 기름 부으려고 여러분 기름 부으려고 빌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따라서 믿음은 순종과 짝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순종했다. 야고보서도 순종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인 겁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요 연애할 때는 사랑은 가슴이다 말이다 그래요. 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거기에 꿋뻑 죽고 감동받지만요 결혼하면 말이 아니라 손발이라고 그래. 따라해봅시다. 손발. 여러분 결혼하면 손발이요. 손발이 움직여져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가만 앉아 있어가지고 야 빨리 와라 그리고 그래서 아들이 가면 요거 재떨이 좀 갖다 주라 이래요 옛날에. 여러분 사랑은요 손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찌다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고 그러지만요, 맨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적은 그릇, 큰 그릇 몽땅 갖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릇이, 사람을 그릇으로, 그릇으로 표현해요. 그릇이 적다, 마음이 밴댕이 속이다, 그러면 싫지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당신은 참 그릇이 크다고 전 그렇게 말해주세요.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그릇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릇을 많이 빌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릇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마음이 넓어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면요, 너무 삶 속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더위도 잘 견디고 건강한 사람은 추위도 잘 견디고 몸이 약해지면요 더워서 죽겠고 추우면 추워서 죽겠고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면요 조금만 좋아도 금방 좋았다가 금방 화냈다가, 근데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 달라진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해서 그릇을 키워라. 근데 그릇은요, 키워지는 것은 훈련이 없이 키워지지 않아요. 고생 없이 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막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거죠. 운동을 하느냐 사랑하지만 혹독하게 운동을 시키는 거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제일 많이 빨리 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들,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 봐봐요. 이만큼 물만 뛰어가도 금방 성질 내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옆에 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으면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이 보면 그냥 아이가 얼마나 부자반지 막 말도 모르게 부자반들 말이에요. 그렇게 부자반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또 안고 장난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뭘로 채우기를 원하느냐면은 환란에 비바람을 당하면 그릇이 커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환란에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커지는 것 같는데 그 그릇, 옛날에는 세상의 비전, 욕망, 막 욕심으로 채워졌었고 막 꿈이 이렇게 됐는데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이 꿈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그 속에가 뭐가요? 상처, 실망, 절망, 포기 이런 것들이 채워져 버려요. 그러면 낙담하게 되고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삶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환란의 비바람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고통스러울 때, 아픔을 겪을 때 한 번, 두 번 겪다가 보면 이 안에 믿음이 채워지고 소망이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름을 채워라. 여기 중요합니다. 기름. 기름 채우면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엄마하고 두 아들 이제는 절망이고 아이들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뭐가 있느냐, 기름이 있다면 그 기름을

다 여러분 그릇에 담아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에 담으면 여기 있는 물이 기름이라고 한다면 이거 있어야 정상이에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몰라요? 부어버리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부어도 달아지지 않냐고 계속 내리는 거, 계속 기름이 부어지는 거에 뭐가 같아요? 예수님 손에 들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하고 같아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띄워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있고, 마치 마술사들처럼 말이에요. 마술사들이 막 카드가 몇 개 안 되던지 막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냥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차온 것처럼 부어도 달아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능력보다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그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느끼는 것이 중요해. 나를 채워주시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삶은 끝이 나도 하늘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소망으로 채우는 것. 여러분 이거 기름 부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를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공간 속에 성령이 부어지시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미래, 여기 중요합니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야 나는 이제 절망이구나, 나는 끝이구나, 근데 나 살았다, 그리고 내 미래가 열려지기 시작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이걸 가지고 팔아서 내가 빚을 갚고 또한 내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쓰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저장한 것을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으로 채우는 것 중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뭘요? 빈 그릇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채우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해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 아니한 사람은 여러분 신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오늘도 조금 기쁨 속에서 기뻐하다가 슬픔 속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누구를요? 예수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땅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재림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은 이제 세상 속에서 굴곡이 있는 오늘도 너무 행복했다가 너무 고통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며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축복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는 분도 있지만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기쁜 사람이나 슬픈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1004번 금호배들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1분 찬송. 찬송가 순례길로 믿음의 여정과 사랑을 기록하는 기업 처음사랑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 찬한경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약속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소망이 싹트고 점차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축복을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요일별 테마 기도를 이어갑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아이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0: 교회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지역 교회가 예수 생명을 전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계보를 잊게 하소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거셀지라도 순교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우리 지역 교회에 주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예배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강수로 메마른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소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께서도 계시는 곳에서 소리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서구 학예 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강교회 주강천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방송과정과 방송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심을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땅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 안에 놓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물로 빛값으로 하나님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충만케 하시는 뒤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뒤에 충만함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 예수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충만케 하는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조직경제 사회만의 이에 하나님 교회 기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도시를 살리며 하나님의 땅을 살리는 일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도시를 살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눈물과 하나님 그 핏값으로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이토록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셨는데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 하나님 광주 전남의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예수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회복시키실 터인데 아버지여, 교회가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하나님 목사님들을 깨우시고 사역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의 사역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자의 하나님 그 은혜의 영성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구한 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조들의 신앙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까지 내놓으며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의 빚값, 내 생명의 값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각 교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세워져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0: 아버지여 지옥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피로를 채우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땀, 예수님의 피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0: 목사님, 간절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서구 하계 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관교회 주강천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뜨거우심이 더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새 일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은 저 천안경 권사가 진행하고요.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엄마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사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2611번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저희 교회 4살 지호가 뇌 병변과 발달 장애로 걷지 못하고 발달 단계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입퇴원을 반복합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영혼유구 연약함과 장애도 극복하여 강건하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지호를 간병하며 돌보는 엄마에게는 또 다른 자녀들이 셋이 됩니다. 믿음도 건강도 가정도 지켜보호하시고 그를 돕는 손길도 더하사 자녀들을 오직 믿음으로 돌보게 하소서. 엄마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큰 힘을 얻게 하소서. 목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우리 2611 성도님,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4살 지호가 뇌병변과 발달장애로 걷지 못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그 발육단계에 맞게 주님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는데 아버지요, 하나님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이에게는 이 기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머니와 교회에는 가정에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그 필요를 채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호를 향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미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리옵나니 아버지여, 아이의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의 길을

0: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붙드시는 그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오히려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호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어머니의 교회에 힘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두 번째 기도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628님의 기도사연입니다. 아픈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동생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박미라님의 기도사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편 최성호님이 일하다 떨어져 발목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치료와 수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 반드시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소서. 목사님 이 두 분의 기도사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하나님 5628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아픈 동생을 위하여 아름답고도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알기에 하나님 동생을 여호와의 이름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하나님 귀한 가정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이름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동생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하는 가운데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일하심을 알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크신 하나님께 들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하나님 기도 동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과 하나님 그 동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붙들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는 귀한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동생과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여 형제 자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미란 성도님 하나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다가 하나님 발목이 골절되어 수술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좋은 길을 부어 주시어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상처난 하나님 뼈와 인대와 하나님 아버지여 골절된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임을 아버지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옵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치유 가운데 그리고 삶의 회복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치유의 길을 기대하며 아버지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좋으심을 보이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하계 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강교회 주강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마음 다해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0: 소망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오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형제의 자매들이 있어 하나님 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방송국에서 기도하는 이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교회와 자녀된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저앉은 마음 가운데, 무너진 마음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황폐한 곳을 다시 한번 파괴된 기초부터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사옵나이다. 그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세대들을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엄마와 함께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소망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메마른 세상, 사막 같은 세상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소망의 기도와 하나님 기도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우리 방송 가족의 중보기도의 역사가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병든 자는 치유를 받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역사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네를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무명으로 기도 사연을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군대 카투샤에 떨어졌어요. 오늘부터 공군을 신청하는데 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길이 좋다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청금처럼 나오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하나님 입대하고자 하는 하나님 부대에 떨어져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 그 마음의 근심과 하나님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되어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군 입대를 하나님 자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공군에서 미래를 잘 준비하며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예비하였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고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의 길이 최고임을 아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6306번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 엄마가 된 대학 친구들끼리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MIP 기도를 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하고 받은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자녀를 위한 MIP 기도를 심기로 했습니다. 기도 때마다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때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귀한 엄마들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 동기들과 함께 하나님 매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생명 다하기까지 자녀를 향한 MIP 기도를 하나님 기도를 심기로 작정하였는데 아버지의 기도의 동역자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 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MIP 기도의 그룹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심을 보며 기도의 자녀들이 다름을 이 땅 가운데 보여

1275번의 기도 제목입니다. 공중 전파를 타고 오는 이 나라와 이 땅, 교회와 자녀 세대를 향한 소망의 기도가 주저앉은 마음을 다시 일으키네요.

0: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의 목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닿기에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명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백내장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손에 있는 흑색종을 발견하고 레이저 시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를 못해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12월에는 발목 통증이 심해 수술까지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계속해서 건강으로 오는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 백내장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후로도 깨끗이 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사명 감당할 때마다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흑색종을 발견하고 시술하면서 조직검사를 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옵나니 나의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어서 아버지여, 그 불안감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일진데,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이제 그 은혜를 기도로 나누는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발목 통증 주님 치유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기도응답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기도응답 사연이네요. 9003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생이 광주시청 공무원 시험에 500점 만점에 500점을 맞아 합격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소망의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된 응답의 역사가 계속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무명으로 기도 사연을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불편해 하시는 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해도 제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저에게 지혜 주셔서 부모님의 가장 큰 문제인 주거 문제와 관계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다 보니 제 몸도 아픈 상황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도님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이 땅의 사명, 하나님 그 공무원으로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연로하신 하나님 부모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옵나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과 부모님에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거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본인의 아픔 육신과 심령도 주님 해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일정일이 넘어 유도분만 하러 산부인과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0: 믿습니다.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물인 생명을 기업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모하기 가운데 하느님 우리 7348 성도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고 나의 하느님을 찬양하오며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내 몸에 육신의 약함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내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는 심령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그 심령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보며 산보다 높으신 문제 산보다 높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마다 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그 크심을 나타내는 영광된 주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로 소망의 기도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서구 하계 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관교회 주강천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찬한경 권사였습니다. 급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로회 전남노회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없는 것을 있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아주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창조하시는 창조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없는 것을 있게 하지 못합니다. 있는 곳에 있게 할 뿐입니다.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려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집하다 보니 자꾸 예수님과 대립하게 되고 부딪혔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기질을 아는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줄 만한 사람이 바로 너구나라고 판단하고 그 일을 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아주 명확하게 가룟 유다의 심리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자칭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보다 더 선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의롭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은근히 예수님을 짓밟아버리므로 나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게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적을 감추기 위해 선으로 포장하고 의로운 자 흉내를 내는 것이 바로 마귀며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의 언행입니다. 결국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남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말이며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결코 남의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었으므로 자기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배웠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목적에 맞았으므로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기 안에 없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말이라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이끌고 가거나 또한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마귀의 생각이 들어있으면 사마귀의 말이 나가서 사마귀의 활동으로 드러납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이해시킬 수 있으며 감동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은 내게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전달한다 해도 아무 감동이나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거나 신뢰만 잃을 뿐입니다. 절대로 공적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공적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0: 사적인 것을 선포할 때는 절대로 공의만을 선포하십시오.
1: 아멘.
0: 그리하여야 사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1: 아멘.
0: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무식할지라도 자기 것을 말하십시오.
1: 아멘.
0: 남의 것을 말할 때 사마귀가 그 말을 타고 심령을 장악합니다.
1: 아멘.
0: 사마귀가 뭐냐고요? 사탄, 마귀, 귀신을 줄인 말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데까지, 내가 하는 데까지 말하십시오.
1: 아멘.
0: 미련할지라도 자기 것을 말하십시오.
1: 아멘.
0: 영리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1: 아멘.
0: 똑똑한 척하면 사탄, 마귀, 귀신이 수치스러운 길로 인도합니다.
1: 아멘.
0: 그러나 그냥 미련한 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1: 아멘.
0: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1: 아멘.
0: 정직한 자에게 은혜 주시며
1: 아멘.
0: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1: 아멘.
0: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대화하고 행동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1: 아멘.
2: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구속을 이루신 주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대한민국 교회와 광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숫자를 채우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1600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광주 극동방송과 그리고 극동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 부르짖는 기도, 만입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극동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섬기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과 그리고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제111회 정기총회의 주요 헌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번 총회에서 목회자 부족과 재정난을 겪는 농어촌 및 도시교회를 위해 65세 이상 은퇴 목회자가 80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사역 목사 제도를 상정합니다. 이 제도는 노회 심사를 거쳐 전임 목사를 청빙하기 어려운 교회에 파송하며 총회와 노회가 사례비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목회자 수급대책특별위원회와 최저생계비연구특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건도 다룹니다. 아울러 설교와 교육자료 작성 시 인공지능 활용지침과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를 담은 AI 목회 윤리기준 제정을 추진하며 매월 넷째 주일을 디지털 주부 활용주일로 지정하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운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는 이번 총회가 위기의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고뇌의 자리라며 사회 속에서 변화하려는 교회의 노력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미술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헌금 후원으로 성사

0: 된 이번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한마음의 집이 어제부터 오는 6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갤러리에서 딜루전의 미술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정신장애인 14명이 참가해 지난 2월부터 그려온 자화상과 가족 그림, 유명 명화 재해석 작품 등을 선보이며 2024년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헌금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사회자로 나선 31세 김금배 씨와 66세 정태용 작가는 미술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동표 한마음의 집 시설장은 정신장애 극복을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미술치료 같은 재활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시민들과 눈을 맞추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남 광주지역교계가 오는 11월 1일 광주 금남로에서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0만 연합성회를 개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격을 감사하고 한국교회의 영적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8일 제이아트 웨딩컨벤션에서 광주설명회를 열고 성회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대회장 매년한 목사는 이번 성회가 한국교회 영적 쇄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대성회준비위원회는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은 순천, 모레 4일에는 목포에서 지역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파송 김진건 선교사가 이끄는 파라과이 태권도 품색 국가대표팀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페남 시리즈 태권도 대회 자유 품새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파라과이에 파송된 김진건 선교사는 2022년부터 파라과이 대표팀 감독을 맡아 주말마다 먼 거리를 이동하며 선수들을 지도해왔습니다. 파송교회인 금광교회의 지원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파라과이 대표팀은 자유품새 남자 개인전과 남녀 페어전 1위, 공인품새 남자 개인전 3위를 기록하며 최악체라는 평가를 뒤집었습니다. 대표팀의 안드레아 고메즈 선수는 지도자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판 감사 예배를 열고 지난 140년간의 섬김 사역을 집대성한 책 사회선교를 돌아보다를 출간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장애인 복지, 노동, 기후, 이주민, 농산어촌 등 7개 분야에서 한국교회가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온 발자취와 전문가들의 향후 과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정훈 총회장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길 원한다고 전했으며 이원영 농촌선교센터 원장은 교회가 지역사회의 허브로 전환해 노인복지와 문화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남 광주 지역은 폭염특보 영향 속에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의 성격이 세상의 가벼운 감정적 호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인 은혜임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은 우리가 선행을 쌓았거나 의로워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되었던 바로 그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환경에서도 취소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덮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제단에 화목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외로움과 염려 속에서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도록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영원한 확증의 사건입니다.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현실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내 모습에 실망하여 주저앉아 버리던 자격지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쫓아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이 이미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히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의 자리를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덮을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뛸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었구나. 나도 열심히 또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봉사해야지 또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가 하고 이게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늘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김영남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남 집사입니다. 회심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이주한 지 한 13년 됐습니다. 부부이면서 가수원도 하고요. 조금씩 또 소도 몇 마리 키우고 또 신랑이 건축일 하신 분이라 애들이 다 커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2: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주인을 따라 김영란 집사님 가정의 소들도 극동방송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저 위에 소가 몇 마리 있는데 축사가 있는데 거기도 늘 올라가면은 그 방송을 틀어요. 스위치를 틀면 딱 그 맞춰져 있으니까 소들도 은혜 받고 그 장로님으로 계시는 오라버니가 소한테 아멘 해라 아멘을 시켜라 음모가 아닌 아멘을 시켜라고 농담도 할 정도로 저희가 감사함으로 서 있습니다.
2: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극동방송에 소들도 반응을 합니다.
1: 방송을 틀어놓으면 사람같이 듣고 있어요. 이게 참 그것도 아 그러구나 하나님이 또 주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있잖아요. 가축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또 우리 요 가정 안에 또 모든 게 섞여 있는 게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니까 또 그 또한 너희들도 또 주인이 열심히 하나님 안에 서 있는데 너희들 또한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늘 같이 듣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시끄럽게 안 해요. 막 울다가도 그 방송 들으려면 조용해요. 얘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참 아 그래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이 또한 또 은혜 아니냐 그리고 여기 신랑이랑 저랑 올라가면 늘 라디오부터 틀어요.
2: 김 집사님 내외분이 고흥의 자리를 잡고 텃밭을 일구며 소를 키우는 데는 선교를 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의 눈물을 봤어요. 저희도 어려운 가정으로 여지껏 살아왔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아니면 기도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 그런 신념 안에서 여지껏 서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얼마 짐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저희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와중에 달란트가 짱아찌 같은 거 좀 만들고 또 나누는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두릅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게 하시고 버섯 같은 거랑 이리저리 또 효소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털을 주셔서 그에 준비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아니면은 또 아는 지인 교회들 이렇게 조금씩 해년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2: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김 집사님의 음성에서 전파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 해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오늘도 기대해봅니다.

0: 사람인지라 많이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힘들 때도 많고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택하신 것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열어지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이 힘든 시기도 극복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복방송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인 김영남 집사님의 방송가족 우리 애청자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교회들이 와서 또 가정들이 와서 쉬었다가 같이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조금씩 하고 있어요. 방 한나라도 만들어서 또 그분들이 와서 쉬었다 가고 또 중간에 개중에 이제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 청년부들이 와서 이렇게 조금씩 불편하지만 수련회도 하고 가고 또 같이 밥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실 거예요. 앞으로 또 힘들지만 또 힘을 내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에 꾸준히 가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1: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은 김영남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요즘 다시금 촘촘하게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국경 봉쇄망을 처음부터 재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망가진 철조망을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뢰를 다시 묻고 감시 장비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죠. 국경에 가까이 접근하는 주민들을 24시간 감시하라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국경이 주민들의 생계와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중국과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먹고 살던 주민들도 있고요. 강가에서 땔감을 구하거나 이 압록강 두만강 근처에서 풀을 베어 생활하던 주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국경의 그 봉쇄가 강해지면서 이런 일상마저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국경을 지키는 북한의 군인들도 무더위 속에서 지뢰를 다시 묻기 시작했고요. 철조망을 고치는 작업에 동원되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도 합니다. 국경을 막는 그 벽이 높아질수록 북한을 둘러싸는 그 벽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기도의 산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요. 그 장벽이 무너지는 북녘을 둘러싸는 사람이 세운 그 장벽이 무너지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그 길목이 활짝 열리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오늘의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철조망이 무너지는 그 복을 주님 안에서 기다립니다 하시면서 전주에서도 인사 주셨고요. 새싹에 온 두 분이 나란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북 충주입니다. 이젠 충주에서 차에서도 편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날씨가 우중충해서 왠지 더 우울했는데 기도하려고 차에 있으면 우리 받은 복을 세는 이 찬양 극동방송 들으니 반가워서 문자 주셨어요. 4359님 반갑습니다. 우리 OAP데이에도 처음 찾아오신 청취자분이신데 반가운 마음에 우리 선물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출석 인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오늘 날씨 때문에만 우울한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정말 풍성한 행복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선물로 채워드릴게요. 6513님도 주셨어요. 기도 제목 또 함께 보내주셨는데 친정 아버지 응급실에 가신 친정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도 나눠주고 계세요. 남북 간의 복음 통일의 문이 우리 세대에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고요. 천안 신방동에서도 찾아와 주셨는데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대전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 시간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는 7057님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곳에도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도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신청 찬송 그리고 축하 사연 있으시면 계속해서 나눠주시고요. 수요일인 오늘은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 뼘 차이, 그리고 또 북한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죠. 찬양 함께 한 후에 한 뼘 차이 만나보고요. 북에서 온 자매님의 이야기, 이곳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의 한뼘 차이는 우리가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앞서서 이야기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북중 접경 지역의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할까 하는데요. 보통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DMZ나 아니면 바다에 헤엄쳐서 오시는 그런 이야기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뉴스로도 가끔 접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우리 북한 주민분들이, 탈북민들이 건넜던 압록강과 두만강, 그 폭이 어느 정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꽁꽁 언 얼음 위를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 물속을 이렇게 헤엄쳐서 오신, 그 강물에 몸을 담고 헤엄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뼘 차이 문제는 압록강과 두만강 가운데 이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일부 좁은 구간, 가장 좁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구간의 강폭이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약 20m, 2번 약 200m, 3번 약 2km. 약 20m일지, 약 200m일지, 약 2km일지. 그런 말도 여러 들었어요. 우리 탈북하신 분들에 의하면 뛰어가면 내가 금방이라도 중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손 뻗으면 닿을 거리처럼.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중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던져서 보내면 어떻게 이렇게 북한에 닿을 만큼 정말 좁은 거리였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폭 가운데 좁은 일부 지역이 어느 정도로 가까울까요? 약 20m일지, 200m일지, 2km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는데요. 지금 세 분이 나란히 1번, 2번, 3번을 주셨어요. 1113님이 1번 주셨고요. 우리 6753님이 3번, 4906님이 2번인데 어떤 분 정답이, 어떤 분 답이 정답일까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폴짝 뛰어가면 내가, 정말 과장해서 폴짝 뛰어가면 내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겠다 라고 하신 증언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1번일 것 같아요. 좁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올 수 있잖아요. 5112님. 그쵸. 근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벽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거기에 CCTV도 더 세우고 그리고 이 철책에 전기를 흐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그런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정책이 또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리 좁아도 사실 뛰어오는 건 불가능이나 했죠. 그럼에도 우리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좁은 강폭은 몇 미터 정도일지 어느 정도로 좁을지가 오늘의 한평차의 문제예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찬양 함께 하시고요.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인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어집니다. OA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은 기다릴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종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의 여정, 은혜의 여정을 나눠준 평안북도 구성이 고향인 대한민국 정착 7개월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착 7개월차인 김서영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이곳에 오셔서 참 많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0: 네.
1: 북한을 경험하셨고 중국을 네. 또 물론 코로나가 한창일 때 경험을 하시긴 했지만
0: 네.
1: 그때 중국을 경험하셨고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체제도 다르고요.
0: 네.
1: 경제 상황도 다르고요.
0: 네.
1: 다르지 않은 것들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곳에 오셔서 다른 환경 속에서 처음 마주하는 이 사회에서 또 선택의 기로들이 있잖아요.
0: 네.
1: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0: 네.
1: 직업을 바로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0: 네.
1: 아니면 얼른 단기적으로 바짝 얼른 일을 해서 뭐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생님은 7개월 동안 또 무수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어리시잖아요.
0: 아, 대한민국 이제 나와서 1개월 한 40일쯤 돼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저희 하나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심화 교육에 들어가서
1: 네.
0: 네일 아트 자격증을 아. 취득했고요.
1: 이미 네. 잘 하셨을 네. 것 같아요. 중국에서 네. 그 매장을 네. 운영하셨으니까.
0: 네. 네.
1: 어, 정말요?
0: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교육이랑 받고 하면서 다른 일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아.
0: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 어떤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네일 아트 네. 이제 공구를 한 세트로 이제 선물 받은 적도 있었고
1: 오.
0: 그리고 이제 나와서 바로 며칠 네. 안 돼서 이제 하나원에서 다시 심화 교육이 시작됐고 그 교육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1: 아.
0: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좀 어렵긴 했지만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저를 쓰겠다는 이제 원장님들이 되게 많으셔서
1: 세상에.
0: 예, 그게 제가 자격증 바로 생기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네일 샵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됐고요. 중국에 아기를 보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네일 아트를 안 해볼까 이런 꿈을 떠꾸었단 말이에요.

0: 근데 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막 저를 뒤통수를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얘야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저를 다른 이제 다시 이 길로 이제 이끌어 주셔서 근무하면서 네 그렇게
1: 서울이에요?
0: 아 광명이요.
1: 네. 어쩜 또 집 근처로?
0: 네 집에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다 한 15분 정도. 너무 감사하죠.
1: 15분이요?
0: 네.
1: 와 아니 이 수도권에서 네. 10분대 거리의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손에 꼽잖아요.
0: 맞아요.
1: 10명 중 한 분도 안 될걸요?
0: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뭔가 이제 너는 여거다 하고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네. 임지를 잘 못하고 이제 다른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네. 앞으로 열심히 살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리면 네. 저 여기서 열심히 살고 정말 뜻도시 열심히 살 테니까 이제 정말 몇 년 안에 제가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이제 저의 작은 샵을 오픈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이러고 있어요. 네.
1: 아멘. 얼른 오픈하시면 저는 일단 화분을 보내고
0: 네. 아, 감사합니다.
1: 다 들어갈게요. 제 손톱이 네, 네, 예쁘진 네. 않지만 네.
0: 아, 꼭 보내주세요.
1: 꼭 네.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0: 네.
1: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매장을 통해서 네. 또 이런 게 사업을 통해서도 그게 선교의 한 자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렇게 직접적인 선포도 네.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만
0: 네.
1: 선생님이 계신 그곳도 너무나 귀한 자리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하고 이제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고 아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시거든요.
1: 이게 느껴지잖아요.
0: 네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같은 교회 이제 다니시는 분이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이러시는 분이 생기면 너무 반가운 거 있잖아요.
1: 교회가 또 네, 작지 네. 않은데 다니는 네, 네, 걸로 알고
0: 네,
1: 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래요. 다니는 분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0: 맞아요.
1: 그렇게 만나면 또 얼마나 반가워.
0: 네, 너무 반갑고 이제 혹시 이제 좀 뭔가 이제 한 집안 사람을 만난 그런 그쵸, 감정도 그쵸. 들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 얘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말이 통하고 그래서 네. 제가 생각이 이제 아 이제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고 이제 사람을 대상 안 하면 이제 뭔가 약간의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긴단 말이에요. 아기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네. 그립고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사람을 많이 대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종착을 잘하자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얘기를 대화를 많이 해야 이제 지금 금방 많이 배울 것 같은데 네. 저를 그런 자리로 너무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네.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 감사하죠.
1: 정말요. 아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0: 맞아요.
1: 역사들이 묻어나 있는 네. 네. 고백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알고 고백할 네. 수 있음에도 감사.
0: 네.
1: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네. 남북한에서 중국에서 네.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 이 정말 이루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눌 수 있음에 네. 감사드리면서 네.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네. 인사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우리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은 네. 어떤 분인지
0: 네.
1: 고향 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때 이런 분입니다라고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지를 나눠보면서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정착 7개월 차 북한에서 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밖에서 오신 김서영님 반갑습니다. 탈북 7개월 되셨군요.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시고 우리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언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함께하고 싶어요.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덧붙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미 정착한 작은 통일의 모습이라고도 불리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런 정착 일상을 나누면서요. 뭔가 우리랑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임을 알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복음 통일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같이 하고요. 기도의 동역자로 바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수요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 안녕하세요 코너까지 함께 하셨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한편차이 정답을 도전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오늘의 한편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지금 뭐 1번, 2번, 20m, 200m 다양하게 보내주고 계신데 압록강과 두만강 통해서 탈북을 많이 하죠. 근데 이 폭이 얼마나 될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간증마다 조금씩 그 건너는 얘기가 다 달랐을 거예요. 얼음 위를 이렇게 가신 분도 계시고 정말 뛰어서 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일부 좁은 구간은 어느 정도까지 좁을지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약 몇 미터 혹은 킬로미터 정도로 좁을까요? 이 강폭이 20m, 200m, 2km인데 35년 전쯤인가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2만 원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렇게나 가까운데 이 강도 가까울

것 같아요. 답 1번이요 하시면서 0785님도 주셨고요. 처음 듣는 건지 오랜만인지 가물가물해요. 정답 1번인 것 같아요. 7374님,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문제로 낸 건 처음인데 아마 이 북한 소식을 접하시다 보면은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20m를 도전하지만 그래도 먼 것 같습니다. 5869님,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m요. 4352님도 도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소개하는 동안 정답을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퍼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학김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 한 뼘 차이 정답은 1번 약 20m입니다. 확실한 정답입니다 하시면서 200m를 외쳐주신 0566님. 200m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m는 저희가 달리면 정말 뭐 빠르게 달리면 10초도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물론 이 강폭이 그 지점마다 지역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여기를 직접 취재한 한 언론사에 따르면, 여기를 촬영해서 소개한 그 자료를 보면 일부 구간의 강폭이 20m까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중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00m 이하인 곳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과 몇십 미터 건너편에 다른 나라가 보이는 곳도 있지만, 손 뻗으면 닿을 거리라고 표현하는 이 거리를 갈 수 없는, 그곳이 전기 철책으로 세워져 있는 북한 땅. 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와 함께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물건을 던질 정도면 정답은 1번 같아 하셨던 새싹회원이신 1874님. 맞아요. 정말 가까운 거리죠. 생각한 것보다 정말 가까운 거리죠. 늦게나마 도전하셨던 0318님도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압록강이 자유의 휴양지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와, 아멘, 8865님. 200m 달리면 1분 이내 건널 수 있는 거리라고 해주신 0979님. 20m면 이건 뭐 걸어도 1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겠죠. 정말 가까운 거리지만 갈 수 없는 땅, 그 분단의 장벽을, 사람이 계속해서 쌓아올리는 그 분단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속히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나서 당첨자는
개별로 연락을 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자 가운데 출석 인사 가운데 나누었던 기도의 한 줄 또 보내면서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오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생물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생물이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매우 작지만 놀랍도록 아름다우며 생태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미경을 통해 발견한 작은 세상으로 환경 콘텐츠를 제작하는 신승우님의 글입니다. 알아가려는 노력이 쌓일수록 그 대상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알면 사랑한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의 글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우리 주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창조하시고 만물을 간섭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조화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재천 교수님의 말씀처럼 알아가려는 노력이 쌓일수록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만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섬세하게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에게 한 가지 권고를 합니다. 이는 신자에게 결론적인 권면이 되는 내용이지만 악인은 이 권면을 듣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권고는 모든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인자하심에 의해 사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크고 확신할 만한 분으로 알고 있으며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곧 주의 선하심과 주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문맥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에게 전부이자 유일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부이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사랑하라. 이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언약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단순히 지켜야 될 명령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자신이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진실로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의탁할 정도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내 아버지가 만드시고 주인이신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어 살면 안 되겠죠. 오늘도 어깨 쫙 펴시고 힘내시고 당당하게 기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양강도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근무를 하고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온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와, 대표님이랑 벌써 내 돈 내 산을 함께하면서 몇 번의 계절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1: 네, 맞아요. 소리 빠릅니다.
0: 맞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1: 네.
0: 새 계절을 맞을 때마다 뭔가 설레기도 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여럿있기도 하죠.
1: 그렇죠. 예.
0: 가을 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아, 일단은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0: 네.
1: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확실한 이 나라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지금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8월도 마감되잖아요. 이제 9월달 들어가면 날씨가 이제 참 요즘 그 날씨가 좀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지금 또 옷을 또 지금 이번 일요일 날에 제가 다 또 이제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인 제가 트렁크를 꺼내가지고 그다음에 옷장에서 해서 옷을 또 이제 정리하면서 여름에 입던 옷들은 들어 좀 정리해서 넣고 그래 가을 옷들을 지금 꺼내보다 보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아, 좀 전에 옷을 다 이렇게 바꿨던 것 같은데 참 옷이 항상 이제 계절 네. 옷을 바꿔서 이제 넣고 입고 할 때마다 보면
0: 그쵸.
1: 참 너무도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0: 좀 때마다 저도 너무 빨리 가서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1: 그렇죠.
0: 근데 또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새 계절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할게요.

0: 지난 주말 와이셔츠 두 벌에 43,500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와이셔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와이셔츠가 사실은 영어잖아요.
1: 네, 맞아요.
0: 북한에서도 와이셔츠라고
1: 맞아 그래요. 북한에 이례적으로 외국말을 안 쓴다고 하지만은 네. 와이셔츠 같은 그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쓰거든요.
0: 아, 와이셔츠 하면 다 알아요?
1: 네, 다 알죠. 와이셔츠라 그러죠, 북한에서도.
0: 저희는 보통 교복을 입을 때도 와이셔츠가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교복에도 와이셔츠를
1: 그렇죠. 우리 북한에 입고? 그 대학 다닐 때도 네. 대학 때 이제 교복을 주면서 와이셔츠 같이 줘요. 근데 북한에서도 한국은 와이셔츠 이렇게 말하잖아요.
0: 그렇죠.
1: 미국식 발음이 많이 이제 한국은 쓰는데
0: 맞아요.
1: 북한은 좀 영국식 발음을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와이셔츠 이렇게 하거든요. 와이셔츠 이렇게.
0: 그럼 표기도 샷트 이렇게 써요.
1: 아, 그렇죠. 쓸 때도 우리 한글로 쓸 때 샷츠 아니에요. 셔츠가 아니에요. 샷츠.
0: 아, 이런 것도 다 통일하려면은
1: 그렇죠, 맞아요.
0: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겠어요.
1: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듣기만 하면 다 이해되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남과 북의 말이 좀 몇 가지가 돼요.
0: 그러면은 어쨌든 와이셔츠, 와이셔츠를 학생 때도 입고,
1: 네.
0: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입고,
1: 입고 예.
0: 대학생 때도 입고.
1: 보통 보게 되면 노동자들은 보통 이제 잘 입을 기회가 없는데,
0: 네.
1: 대학생들은 무조건 교복에 와이셔츠 있어가지고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은 정장 그러는데 북한은 정장이라는 말 하면 알아 못 들어요. 양복이라 그러거든요.
0: 양복.
1: 남자 양복, 여자 양복 이렇게.
0: 네.
1: 그러니까 대학생 양복 하면 이 사람은 정장인데 거기 와이셔츠 같이 나와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대학 때 1년에 와이셔츠 한 개를 주면 그 한 개를 가지고 빨아서 입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봄에 와이셔츠가 지금 옷장 보게 되면 저도 한 지금 아직도 열 벌은 지금 있는데 여러 가지가.
0: 특히나 이 네. 여름 생각하면은 매일 입기 힘들잖아요.
1: 그렇죠. 또 와이셔츠가 이제 한국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얇으면서도 이제 냉감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 질 자체가
0: 네.
1: 천의 질을 원단 그러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은 원단이라 그런 말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천 질을 가지고 이 천 질이 재질이 무슨 나일론이냐 뭐냐 이렇게 따지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도 이제 희한한 게 와이셔츠를 살 때 보면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랭 원단 그러니까 입기만 해도 참 시원한 그쵸. 것도 있고
0: 맞아요.
1: 예, 근데 제가 이번에 가을을 맞으면서 또 이제 가을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를 또 이번에 구매했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참 남과 북이 차이가 좀 그런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풍부하다 보니까 풍족하다 보니까 뭔가 사입더라도 자주 갈아입을 수 있는데
0: 네.
1: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구원 생활했고. 도이민위원회에서 이제 그 공무원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양복을 행사 때도 입고 자주 입게 돼요.
0: 네.
1: 근데 그때도 와이셔츠가 몇 벌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걸 해마다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빨아입은 게 한 4, 5년씩 입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 근데 한국은 뭐, 해마다 계속 갈아입는, 바깥 쌓입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0: 그리고 그 벌수 자체가 많아서 사실 입는 네. 카운트를, 수를 일일이 세어보면은.
1: 네.
0: 횟수보다도 횟수로 따지면
1: 네네.
0: 훨씬 적잖아요.
1: 네.
0: 1년에 한 벌을 가지고 매일 입는 것도 아니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남과 북에서 와이셔츠를 그래도 수년 동안
1: 네.
0: 입고 사고 해보셨잖아요.
1: 네네.
0: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 같으세요?
1: 지금도 기억을 해보면 호수를 정하는 게 좀 차이가 있던 것 같아요.
0: 아, 크기가요?
1: 네, 크기 사이즈를 네. 가지고 우리는 뭐 95, 100,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되는데.
0: 그렇죠.
1: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이즈를 했던 것 같지 않고 또 한국은 또 이제 얻을 때 또 M, L 뭐 이렇게도 표시한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네, 그래 지금은 남북한 차이가 그게 좀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가장 중요했던 게 한국은 와이셔츠가 이게 천 질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천의 질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0: 원단.
1: 보통 이제 원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천의 이 질이 너무도 이제 좀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 거는 뭔가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질이라는 게 보면 알리잖아요, 이게.
0: 네.
1: 네. 그래 시중에 두문이 보게 되면 중국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참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옷을 딱 살 때는 그래도 국내산을 사놔야 옷이 그래도
0: 네.
1: 입을 때도 품위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0: 그리고 색상도 그렇죠.
1: 그렇죠. 다양한 색상.
0: 분홍색이어도 네. 정말 막 맑은

0: 분홍색,
1: 네.
0: 쨍한 분홍색.
1: 고상하죠, 색이. 네. 한국에서는 이 색감도 넣은 거 보면 저도 와이셔츠가 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있긴 있는데 보면 우리 그 색감 자체가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천한 색깔이에요. 이 색깔 좀 넣으면. 근데 우리 한국의 색감은 좀 참 그 뭐랄까 좀 고상하고
0: 네.
1: 그 다음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좀 입어도 편안한 그런 느낌이 가잖아요.
0: 그래서 네. 여기도 남성분들이 출근을 하실 때는 그런 양복,
1: 네.
0: 정장을 주로
1: 그래 입죠.
0: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넥타이나 해서. 근데 다 뭔가 일관된 옷인 것 같아도 비슷한 옷인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네. 감각을 하나씩 더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핏이 조금 다르다던가 말씀하신 원단, 색상 네. 이런 게 다른데 이런 유행들이 또 북한에 콘텐츠가 넘어가면서 드라마나
1: 그렇죠.
0: 영화가 넘어가면서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1: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와이셔츠 살 때마다 보면 우리 깃 있잖아요. 깃.
0: 네. 예, 이게 카라.
1: 카라라. 깃이라. 북한은 일본식 말로 그대로 엘이라 그러는 경우 많아요. 엘이.
0: 엘이.
1: 일본 말로 엘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도 엘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한국은 모양이 다양해요.
0: 아,
1: 앞으로 이제
0: 맞아요.
1: 각이 직각된 것도 있고 어떤 건 뒤로 막 이렇게 날아갈 것처럼 된 것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0: 단추가 달린 것도 있더라고요.
1: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옷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북한에서 다른 형식을 본 적이 없는데 참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네. 다양해. 옷 하나 가지고도 너무 다양해요. 네.
0: 참 이런 거를 이런 사소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하나를 나눌 때마다
1: 네.
0: 여유에서 오는 차이가 여기서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사실 깃 하나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포인트를 잡고 하나를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각자의 감각이 있고
1: 맞습니다.
0: 이것도 다 여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1: 또 그리고 개성을 중시하는
0: 맞아요.
1: 그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다 단체복이잖아요. 다 단체로 고루고루한데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옷 입은 걸 보면 있잖아요. 와이셔츠뿐만 아니에요. 신발도 똑같은 신발이 없어. 참 신기하더라고. 나 그래 그 북한 있을 때도
0: 네.
1: 그 1980년도 그때 제가 대학 가면서 한국의 그 강주 사건 관련돼서 이제 막 TV로 나왔어요. 그때 저희들이 본 게 뭐 시현장보다도 야 도로가 어떻게 생기고 아파트를 보고 사람들이 학생들 옷을 봤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신은 신발이 같은 게 없더라고. 그래 그때 야, 쟤들 못 산다고 한 나라가 저기 저렇게 입은 건 잘 입었어 이게 그때 그런 생각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니 한국 오니까 어쨌든 와이셔츠 하나도 그렇게 차이가 심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드라마 뭐 그런 접하셨던 한국의 어떤 영상물을 보고서 이 옷부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1: 그렇죠.
0: 형제자매 분들도 저는 여러 들었거든요.
1: 맞아요. 그 북한에서 볼 때는 차마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상을 하고 있으니까
0: 네.
1: 저게 진짜냐 하는데 실제 와보면 다 진짜잖아요.
0: 맞아요.
1: 아마 그 상점들 가면 난 어떨 때는 그 옷들 보고 나서 다 같은 옷이 아니라 다 다른 옷이 그 엄청 많아요. 몇천 벌씩 되는데 저기다 어떻게 팔릴까 하는데 다 팔린대요.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
0: 그리고 또 저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이 내돈내산 얼마가 들었냐잖아요.
1: 그렇죠.
0: 이번에 두 벌이라고 하셨는데 43,500원이면은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신 거죠.
1: 그렇죠. 원 플러스 원을 산 거예요.
0: 하나 그러니까 이게
1: 행사처럼 파는 건데 진행하다 보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벌이 그러면 뭐 그래서 2만 원 꼴밖에 안 되잖아요.
0: 네.
1: 두 벌을 사면 이번 가을철은 제가 아마 그 두 벌 가지고도 원래는 옷도 있긴 있지만은 두 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아주 거뜬하게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뭐 4만 3,500원이라 하면
0: 네.
1: 달러로 치더라도 30달러가 조금 안 되거든요. 저나 뭐 우리 한국 분들이 보통 일할 때 보면 그래서 한 2시간이나 3시간만 일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0: 네.
1: 북한에서는 와이셔츠 하나 살려면 한 달 월급 가지고 시장에 살려면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일하는 우리 가치가 큰 것인지 하는 걸 더 느낄
0: 네.
1: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와이셔츠 하나 사는 것도 정말 아무 부담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0: 맞아요.
1: 생각되는 거죠.
0: 물론 와이셔츠 한 장에 우리가 한 시간의 노동값으로 살 수 있는 와이셔츠도 정말 많고요.
1: 그렇죠.
0: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와이셔츠도 있지만
1: 비싼 것도 있죠.
0: 일단 제 주변에는 사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1: 그렇죠. 근데 너무 비싼 거 싸봤자 그렇더라고요.
0: 네.
1: 이 와이셔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고급스러운 거라 하도 이렇게 조립한 것들 많잖아요.
0: 네.
1: 이런 걸 자꾸 바꿔서 사 입는 게 더 좋더라고 사실은.
0: 그리고 그런 선택지에도 우리가 색깔을 고를 수가 있고 원단을 고를 그렇죠. 수가 있고 모양을 고를 수가 있는 충분한 네.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근데 이 가격까지 남과 북의 차이가 참 커요.
1: 그렇지 그렇습니다.
0: 네, 이게 이 차이가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남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오늘 또 준비하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0: 아멘.
1: 네.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0: 네.
1: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정말 그 의복 하나도 아름답고 다양하게 입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믿는 북한은 지금도 헐벗고 굶주립니다. 그리고 특히 옷 자체도 정말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도 하늘과 땅 차이여서 어찌 말로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0: 정말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또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아닌 이 차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해서 그 차이가 좁혀지고 또 우리가 더 기도로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북한의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오늘도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9월 2일 수요일, 즐거운 수요일. 네, 맑든 흐리든 비오든 아무튼 좋은 날. 예, 도전하기 좋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방학생과 제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무교생도 그렇고 이 시간은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과도 전화 연결을 하고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전 찬양 시간.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라 아니면 어플 메시지 주시는 분들께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바로 여기 창에서 제가 보면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앞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어우 막 떨린다 그러고. 예, 본인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예, 본인 소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무명으로 하셔도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은 상대방이 어서 모이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딩동댕입니다. 좋은 선물을 그러면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여보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 없고요. 바로 찬양을 앞소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조금만 부르게 되면 정답, 네, 선물 받으시는 축하를 받게 됩니다. 자, 어디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냐. 이 시간 오후 3시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우물정이라고도 하죠. 숫자 1069 이쪽으로 도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해가지고 긴 거는 100원이고 무료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작정 예,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은 이제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달라요. 아까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자, 첫 곡. 대부분 이제 새끼라에서는 좀 예전 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익숙한 곡. 최근에 교회 다니시게 된 분들은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곡들,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곡들 제가 바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자, 어떤 분의 도전을 받아들일지 이분의 도전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봅니다. 3761번. 3761번님 아주 빠르게 도전을 해주셨는데 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수화기를 들고 3761번

0: 3761번님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아유. 전화를 안 받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도전자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도전자. 자, 이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어?
1: 네.
0: 여보세요?
1: 네.
0: 제가 전화를 걸고 있는데.
1: 어, 제가 전화가 됐네요.
0: 혹시 그 번호가 몇 번이십니까?
1: 3761이에요.
0: 아, 전화를 늦게 제가 어떻게 전화를 저한테 주셨나요?
1: 네, 걸리던데요. 지금 막 끊겨가지고.
0: 끊겨가 다시 전화를 했구나.
1: 네.
0: 그러면은 다시 제가 전화를 건 것처럼 한번 예수님이
1: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0: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이 깜짝 놀랐어요. 어쩐지 계속 그 다음 분 전화가 안 걸려요.
1: 아 좋아.
0: 전화가 계속 안 걸리길래 저한테 계속 전화를 놓치고 나서 계속 전화를 하고 계셨구나. 그죠?
1: 아, 전화가 막 왔는데 제가 받으니까
0: 예.
1: 안 받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말씀이 들려가지고
0: 예.
1: 얼른 다시 제가 했더니
0: 그러니까 전화를 다시 하셨구나. 어쩐지
1: 네네.
0: 전화를 아무리 눌러도 전화가 안 되길래 아 계속 겹친 가운데 와 끝까지 네. 우리 3761번님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디십니까? 어디?
1: 예. 여기 청주에
0: 청주
1: 살고 있고요. 네.
0: 어떻게 본인을 밝힐 수 있나요? 어떤가요?
1: 아, 네. 밝힐 수 있습니다.
0: 네. 밝혀주십시오.
1: 아, 저는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부터 쭉 다녀서
0: 예.
1: 지금 청주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선영 권사입니다.
0: 임선 권사님?
1: 네. 최연소 권사입니다.
0: 임선영 권사님 아가페 교회.
1: 네.
0: 청주.
1: 청주 아가페.
0: 예. 최연소 권사님 한 40대 초반 되시나 봐요.
1: 아, 이제 목소리는 그런데요. 예. 중반 좀
0: 중반.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20, 30대 같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권사님이라니까 깜짝 놀랐네.
1: 네.
0: 와, 40대 중반에 우리 아가페교에서 최연소 권사님. 야, 언제부터 극동방송은 들으셨어요?
1: 아, 극동방송은 저한테 늘 듣고 있는 생활 속에
0: 네.
1: 듣고 있는 네, 라디오고요.
0: 예.
1: 말씀과 찬양이 늘 끊이지 않아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청주가 지금 들린 지가 아 그러니까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예전부터
1: 네.
0: 그러니까 들렸으니까
1: 네.
0: 계속 들으셨구나.
1: 네.
0: 청주 본부가 생기면서 104.7인가 이쪽으로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1: 네.
0: 야, 보니까 오늘 가장 먼저 도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1: 감사합니다.
0: 전화를 드렸는데 자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어떤 게 있는지.
0: 아 그럼 제가 불러드려야죠. 예. 하루 많이 듣지만 그래도 전화 연결이 되면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1: 네. 아, 워낙 많아가지고 또 저한테는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기억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0: 오늘 이제 잘 다니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선 김치 정승댁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지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로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거?
1: 아들을 위해서 소곱창 정도?
0: 아들이 소곱창을 좋아합니까?
1: 네.
0: 아, 자, 온 가족이 함께. 우리 가족은 다 지금 어떻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 맞나요?
1: 네. 아빠, 남편만 빼고.
0: 네.
1: 네, 아이들하고, 네, 잘 다니고
0: 남편만 있습니다.
1: 빼고. 네.
0: 완전치가 않네요.
1: 안 돼요.
0: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자, 네. 남편에게 나중에 꼭 방송 같이 꼭 들으시고, 이번 소곱창 네. 드시면서, 네.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방송을 네. 꼭 같이 듣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전화 연결도
1: 감사합니다.
0: 꼭 좀 해가지고 우리 네. 방학생 남편 무교인가요? 네. 방학인가요?
1: 방학이에요.
0: 방학입니까?
1: 중고 시절에는 다녔는데
0: 네. 자 우리 계약하는 그날을
1: 하면서.
0: 꼭 좀 저희가 꿈꾸면서 네. 다음에 네. 꼭 3761번님 꼭 다르게 남편하고 꼭 좀 도전 좀 부탁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윤영주 장로님이 예, 또 작사 작곡까지 하고 부르신 곡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2분 됐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여러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해주고 계시는데 와, 이분들 가운데서 제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그 중에서 이분의 한번 도전을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분의 도전. 자, 어떤 분에게 갈지.

0: 자,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아름다운 마음.
1: 저 못 들었어요. 다시.
0: 아름다운 마음들이
1: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자, 옆에 라디오 켜져 있죠?
1: 아니요, 라디오 껐어요.
0: 라디오 껐습니까?
1: 네.
0: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네.
0: 지금 혼자 있어요? 딸하고 있어요?
1: 네, 딸 방금 내려줬는데.
0: 예.
1: 네, 내리면서 제발 이러고 내렸어요.
0: 제발 하고 내렸어요? 딸이 네. 꼭 해보라고 해가지고 보냈다면서요?
1: 네, 맞아요.
0: 지난번에 도전을 해봤던 분입니까?
1: 네, 첫 새싹으로 한 번 딱 보냈는데.
0: 예전에 도전했는데.
1: 네.
0: 그때 안 시켜줘가지고. 삐졌습니까?
1: 지금.
0: 삐질라고 했습니까? 삐질라고 했어요?
1: 네. 아니요, 안 삐졌어요.
0: 아직 안 삐졌죠? 아이고, 다행이네. 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인 게 삐지는 분들인데, 아유, 네. 다행이네요. 삐진다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1: 네.
0: 근데 이 도전이 이렇게 또 하도 많은 분들이 보내다 보니까, 아, 네. 되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아유, 오늘 이렇게 또 돼가지고 다행이네. 근데 딸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 그러게요.
0: 경상도십니까?
1: 네?
0: 경상도에요, 계시는 곳이?
1: 아, 네, 맞아요.
0: 어디입니까?
1: 예. 대구예요.
0: 대구. 본인 네. 소개 가능해요?
1: 가능합니다.
0: 예예. 예.
1: 저는 대구에 있는 푸른하늘교회 서수진 집사입니다.
0: 서수진 집사님, 푸른하늘교회. 네. 야, 교회 이름이 정말 멋지네요.
1: 네, 블루스카이입니다.
0: 블루스카이.
1: 네.
0: 오늘 보니까 도전이라는 단어를 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1: 네, 와,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0: 이 도전 의식이 정말 와 이거 진짜 제가 이거를 딱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안 그래도 PD님 제가 그 첫째 아이가 해보라 해서 했는 거고.
0: 네네.
1: 그 사실 둘째 아이 통해서 새겨라를 듣게 시작했거든요.
0: 그래요?
1: 둘째 아이가 제가 임신 5개월 때
0: 네.

0: 그 기형아 판정받고 낳은 아이인데
1: 네네.
0: 지금 내장변하고 지적장애 갖고 있거든요.
1: 오,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 활보 선생님하고 재활치료 다니다가 라디오에서 이걸 들었나 봐요.
1: 네네네.
0: 근데 저보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새끼라를 모르고 있는데 계속 뭐라 얘기를 하는데 언어치료도
1: 그렇죠.
0: 받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새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0: 오늘의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협회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계시록을 보면 두 나라의 충돌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의 갈등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의 영적 진단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르마케이아인데요. 판단력을 흐리게 하다,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입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복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바벨론의 복술은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하고 그 이긴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바벨론의 복술, 미혹을 분별하면서 예수를 신실하게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참여하는데요. 그들은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배경을

보면 두 가지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복음인데요.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다 이 고백을 피지배 민족에게 강요했습니다. 가이사르 퀴리오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경제생활이 힘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조개류를 채취하려고 할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부로 채취하면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어장관리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바다를 구역별로 나누고 마을 주민들만 백합, 바지락, 굴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타지 사람이 바지락을 채취하면 그것은 무허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소아시아에는 길드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길드 조합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불법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면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납니다. 길드 조합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에는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이다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그 당시에 666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666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계시록에서 짐승은 로마를 말합니다. 그 짐승의 표 666을 이마나 손에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당시 유대 헬라 문화권에는 게마트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숫자로 맞추는 놀이였습니다. 게마트리아 문화에서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킵니다. 666을 받지 말라는 것은 네로가 주장했던 황제의 신격화,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666 표를 이마에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66을 이마나 손에 받지 말라는 것은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너의 삶이 로마의 가치체계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 가이사르 퀴리오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게 요한 계시록의 메시지이고요.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요한은 사도들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의 복음은 황제를 주로 강요한다면 사도들의 복음은 어린 양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가 주이고 다른 이름이 없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생명을 걸고 지켰던 고백이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가 주이다 이 고백입니다. 계시록에서 이긴 자는 예수가 주이다 이 고백을 로마의 복음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계속 지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인가? 예수를 신실하게 주로 끝까지 고백했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린 양입니다.

양의 신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는데요. 그 예복이 흰옷입니다.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고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들이 입은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흰옷은 입었다고 하면서 세마포 옷은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러면 흰옷과 세마포 옷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흰옷은 어린 양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걸 의미한다고 하면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이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흰옷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 옳은 행실로 받으신다. 이게 세마포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은 나의 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게 행함이 있어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구원에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고 행함을 받았으면 그들이 행함을 통해서 성숙해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행실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십자가 보혈을 믿은 사람은 그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도전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면 요한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되다고 말을 할 때 요한이 천사에게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천사가 하는 말이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나 경배하지 마. 나도 너와 같은 종이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천사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의 사역이 있습니다. 천사 사역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사단의 사

사역은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천사 사역과 연결되고 이단의 사역이 사단의 사역과 상당히 유사함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고치는데요. 앉은뱅이가 바울과 바나바의 기도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합니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곳에 내려왔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자신들에게 제사드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말합니다. 이 사건이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지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돌아가자. 이게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찾아가는데요. 고넬료가 그도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보낸 베드로를 만나니까 기뻐하면서 그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여기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사도들의 복음을 보면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방향은 항상 예수님,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복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혼인잔치의 맥락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을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혼인잔치의 온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단이 개입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에덴의 축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혼인잔치의 온영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요. 사단이 개입하면서 하나님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 열매는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유지되지만 사단이 개입하고 연결되면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는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언제 믿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표적을 오늘을 보면 아르켄 세메이온인데요. 이것은 근원,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첫 표적이라는 말이 퍼스트, 첫 번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적은 세메이온인데 이 세메이온은 이정표, 안내판을 의미합니다. 제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을 기적으로 보았는데 성경을 보면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을 보여주는 안내판, 이정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혼인 잔치는 인류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이 포도주가 성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에덴의 의미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무너진 사단이 개입하면서 무너진 그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회복하러 오셨다. 이 이정표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회복되는데요. 이 사건이 가리키는 첫 표적, 본질적인 이정표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이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말씀합니다. 그러면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덴에서 무너진 사단이 개입하면서 무너진 그 혼인잔치의 가정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아름다운 혼인잔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생명나무 열매가 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되는 생명나무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흰옷을 입는다. 흰옷은 십자가 보

열로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하고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죄사하는 것을 의롭게 여기신다. 이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초대하시는데요. 한 번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외의 구원자로 성경은 어느 누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도들의 복음이고 어떤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죄인을 벌하는 형벌 저주였습니다. 그 저주의 현장에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그곳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초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을 사역으로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과 빛의 삶을 살도록 삶의 현장에 초대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서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이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할 때 천사가 나도 너와 똑같은 예수를 증언하는 종일 뿐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중심에 천사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를 증언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종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언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왜 다른 복음이 등장하게 되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예언에 대한 오해에서 그 이유가 있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예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가? 많은 이들이 때와 장소를 궁금해합니다. 이단을 보면 그 때와 장소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인가? 예수가 주이고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 장소로
미래

0: 일어날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계시록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예언이 무엇인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주이다, 생명을 걸고 했던 이 결단들입니다. 진짜 예언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쪽집게처럼 맞추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스 퀴리오스, 이 고백이 요한 계시록에서 말하는 진짜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 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 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 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본문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학문으로서 이성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김질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성경을 띄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온묘한 음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9절을 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와 더불어 살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만이 조금 아는 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도운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육신에 썩어질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 영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어떻게 알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구별해서 생명이 묻어나갈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문을 알 때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밝히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준 도구.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에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힐라오, 히브리오, 라틴어, 교회사, 조직신학 다 알아야 배워야 돼. 이 아는 거 배우는 거 그 자체가 아는 지식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요. 왜?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겸손하며 섬긴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섬기는 애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학문이 발달함으로써 그 학자들이 하나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 말씀을 받쳐준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우산동의 가을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에 세 나라의 연합군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유다의 요사밧 왕, 에돔왕이 연합하여 모압을 징벌하러 갑니다. 정복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모압을 향해 갔습니다. 군사들도 모였고 전쟁을 위한 전략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죠. 9절.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과 더불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7일 길을 돌아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군사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함께 가는 가축에게도 먹일 물이 없어요. 앞에는 싸워야 할 모압 군대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을 먹지 못했어요. 싸울 힘조차 없습니다. 비전은 있는데, 목표는 있는데 물이 없어요. 목표는 분명한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한데 계속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갈등이기도 하다. 우산동에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품어야 될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꿈은 큰데 우리의 그릇이 작아요. 사역은 계속되는데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아침 당회에서도 당회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신 장로님이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초청 공연만 해도 할 수 있을까? 상업문화 존중축제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연합군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하러 왔는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목이 말라요.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 요람은 절망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요람은 문제를 보는 순간 결론부터 내려버렸죠.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물이 없다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까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밧은 달랐습니다. 11절 요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반응이 달랐죠. 요람은 절망했고 요사밧은 말씀을 찾았습니다. 요람은 끝났다고 말했고 요사밧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가 매우 중요해. 위기의 순간에 조주병을 찾느냐, 위기의 순간에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느냐, 부정적인 소문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것인가. 어제도 양육사 리더 모임 가운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답답한데 한 달에 한 번씩 리더를 다 모아놓고 우리 교회 한 달 사역을 그들과 공유만 했을 뿐인데 기대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매주일 아침 당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답답한 심령들을, 답답한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았을 뿐인데 소망이 생기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찾느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큰 비전이 주어졌는데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보통 비가 내리면 개천을 파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부흥의 조짐이 보이면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참석할 사람이 많아지면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재정이 충분해지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자녀가 조금 뭔가 관심을 보이면 신앙 교육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찬양팀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컸습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비가 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개천을 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골짜기는 처음에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물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군사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통곡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골짜기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비가 쏟아져야만 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모이고 천둥이 차야만 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물을 보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개천을 파는 것은 사람의 순종이에요. 사람은 개천을 팠어요. 하나님은 물을 채우셨어요. 사람은 빈 그릇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그 빈 그릇에 은혜를 부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예배당에 불러서 주시는 영적인 해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17절,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개천에 물이 흐르려면 바람이 불어야 된다니까. 오, 바람 부는 것 보니까 비가 오겠네. 구름이 끼어야 비가 오겠네. 해상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물 온다 하고 개천 편다니까요. 그런데 계곡에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 교회도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요. 재정이 부족해요. 힘이 부족해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하는 게 개천을 파자 하니 개천을 파요. 목사님, 그만합시다. 정직하게 안 된다고 강대상에서 말하세요. 우리 건축들 여러 개 했지만 건축위원들이 다 경험한 내용 아닙니까? 목사님, 안 된다고 말하세요. 그런데 임명을 하면 그들이 개천을 파요. 개천을 파면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마룻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세대통합센터를 세대통합센터로 보지만 개천 파서 하나님이 채우신 물의 증거입니다. 저 건물에서 지금 수많은 나라사랑 포럼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K문화 선교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다른 연구소가 하나 들어설 건데 그 모든 일들이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요, 여러분 골짜기에 개천 파서 만든 물의 증거라고요.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은혜 채플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주 오전 10시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자들이 커서

모이잖아요. 바람이 불고 구름이 차야 비가 내린다. 이게 원리인데 이 동네 사람이 아니면 다른 동네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곳을 채우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품었습니다. 이주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우산동을 섬기는 교회가, 특별시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이룬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은 개천파스입니다. 우리는 삽질의 전문가입니다. 참 진짜 나는 개천 받고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전공은 뭐냐? 개천 파는 겁니다. 삽질입니다. 하나님은 올 가을에도 우리에게 개천 파는 일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9월 중에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남 기독교 역사 연구소 취임할 소장도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광주 전남의 기독교 역사를 이제 그 문화를 발굴하고 소개할 것입니다. 위대한 북 역사를 찾아내서 그 역사를 후대에 다시 계승할 것입니다. 개천 파는 일이에요. 보십시오. 개천 파두면 엄청난 물이 채워질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9월 달에는 두 차례의 축의 부흥회가 열려요. 1차 부흥회를 위해서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허연행 목사님이 오시고 2차 부흥회를 위해서는 LA에서 강사가 오십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늘 후원해 주시는 우리 박원성 목사님. 이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두 분의 미국에 목회하시는 강사를 보내시는 거, 여러분 우연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도시가 이제 미국 땅처럼 거대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인드는 본대로만 반응하니까 나야가라 폭포를 본 사람하고 천지연 폭포를 본 사람하고 그 안에 위대하심이란 단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강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릇이 다른 목사님들이거든요. 만나보면요 그릇이 달라요. 여러분 수압이 좋은 수돗물만 가지고 세수를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릇이 큰 사람 만나면 압도적인 어떤 시원함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하고 뭔 일을 하면 이게 아따 참말로. 그래서 우리 부인 권사님 남편 보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 왔다 참말로 이 남자가 있어.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여인들이 통이 커. 할렐루야. 돈을 안 벌어봐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여인들은 돈을 안 벌어봐가지고 일단 주르고 보지. 뭘. 남자들은 맨날 나가서 벌어봐라. 얼마나 이 돈이 뭐. 여러분 압도적인 시원함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흥회 때 말씀 한 구절만 붙들어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교회마다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자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씨앗이에요. 씨앗을 품을 때 그 씨앗은 반드시 거대한 나무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속에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부흥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운명을 바꿔요. 북부최상 앞에 핀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10월 달에는 미국 청교도 유적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교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했거든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다시 실행합니다.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사진 찍고 돌아오는 관광이 아닙니다. 이 호남 지역 광주 지역 선교를 책임진 유진별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말씀이 역사가 되고 말씀이 문화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정치 제도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밟으면서 그 신앙의 원리를 공부할 겁니다. 이런 자리에 자녀만 보내지 말고 부모가 함께 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미국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미국 유학을 꿈꾸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개천은 절망의 자리. 가만히 있으면 우산동은 우산이야. 우산동이야. 가만히 있으면 광산구는 패배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런데 그곳에 은혜가 임하면 기적의 자리, 간증의 자리, 간증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다. 적금도 넣고 대출도 알아보세요. 요즘 우리 동네 아파트값이 올랐으니까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겁니다. 추가 계획도 조정하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교회가 명할 때 순종하면 위대한 복이 후대에게 흘러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한교연 주최로 특별 세미나가 열리고 세계적으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원장님 부부가 오늘 주일을 대비 함께 하셨는데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저분들을 모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이 어디든지 이렇게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천을 파셔야 돼요. 개천을.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냥 절망이야. 부흥회가 이루어져도 뭐 LA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도 개천을 파지 않는 집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셨어. 부모가 개천을 팔 때 그 그릇에 채워지는 역사. 우산동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TV 가운데 메시지를 주십니다. 열방 중심 도시가 된다.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중심이 된다. 여기서 5분 거리, 우리 동네 이야기. 다른 동네 사람은 모르겠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천을 파야 골짜기에 물이 흐른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없잖아. 우리는 백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응답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만 초점을 둬야 돼요. 주식이 올라도 떨어져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뭔지도 몰라, 주식 이야기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우리 교회. 물이 떨어졌어요. 목표는 분명한데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벌써 절망해요. 근데 요사밧 왕은 물어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역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때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돼버립니다. 말씀이 없는 곳은 어둠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귀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통해 어둠이 떠나간 거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교회가 준비돼야 돼요. 지역이 변한 뒤에 따라가면 늦어요. 사람들이 몰려온 뒤에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는 것도 늦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시기 전에 아멘할 준비하세요. 먼저 개천을 파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자식을 쓰고 싶어도 부모가 입술 가운데 늘 하는 말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저것은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의식구조가 부모님의 믿음 수준이 바닥인데 어찌 아들, 딸들을 세계 열방에 보내겠냐고요. 부모님만큼만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야. 대부분 부모님만 또 못한 자식이 많죠. 믿음도 같아요. 부모 갈 일은 뭐예요? 개천 파는 거예요.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헌신할 때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헌신밖에 없어. 믿음의 순종밖에 없어. 자식은 누가? 하나님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께서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산동의 여름을 특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산동의 가을도 특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어느덧 가을의 길목으로 접어든 분위기입니다. 우산동의 가을을 준비합시다. 우산동의 가을을 기대합시다. 또 고백해야죠. 우산동의 가을은 다르다. 할렐루야. 사계절이 다 특별한 이유는 청사교회 때문이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 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잔잔한 강물에 작은 조약돌을 던지면요. 퍼져나가는 물결이 수면에 아름다운 파장을 그리듯 흘러갑니다. 우리의 일상도 무심코 던진 작은 말 한마디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로 인해 수많은 파동을 만들어내곤 하죠. 때로는 그 파동이 거친 물결처럼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이 잔잔한 수면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휩쓸리거나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채 파도에 휩쓸린 듯 불안해지곤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럴듯한 조언이나 임시 방편의 위로가 아닙니다. 요동치는 우리 영혼을 온전히 잠잠케 하시는 참된 주권자,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요한 호숫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거친 파도 같은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잔잔하게 채우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9월 2일 수요일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박희봉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마음이 요동친다는 건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처를 원한다는 아주 솔직한 신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아주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내 힘으로는 거센 풍랑을 멈출 수가 없어 영적인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날 기회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억지로 파도를 잠재우려 하기보다 이미 우리 배에 함께 계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세상의 다양한 방법들이나 취미생활을 좇으면서 그렇게 내 불안함을 잠재우려 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본질은 두 손 모아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잠잠히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 평안으로 잔잔케 해주실 거예요. 오늘 저녁도 하루 동안 쌓인 세상의 피로와 마음의 풍랑은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결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애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퇴근길, 수요 예배 가는 길, 행저질라와 함께 더 평안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찬양 맛집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히즈가든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한원철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윤상은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렇게 세 곡의 찬양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풍랑을 만났을 때 화려하게 유혹하는 세상의 자극들을 쫓아가다 보면요, 그 순간은 너무 좋고 잠깐은 잊혀지는 것 같지만 돌아서게 되면 더 큰 허전함과 거센 파도가 찾아오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의 수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치열한 일상을 견디느라 팍팍해지고 강팍해진 마음을 달래보려고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사람들의 인정, 또 바쁜 스케줄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 하지만 좋을수록 더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흙탕물처럼 우리 영혼을 맑게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위로로 다가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라.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시고 또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힘은 잠깐의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거친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입니다. 오늘 하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파도 속을 견디는 것처럼 혹시나 그렇게 지치고 어지러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 저녁만큼은 고요히 시선을 돌려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고 다스리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칠게 일러기던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흠뻑 적셔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평안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맛집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현진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클래식 화이어의 부흥 있으리라,

조병익의 주은혜가 나에게 조카네 이렇게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파도를 일으키며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욕심의 파도를,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나 물질이라는 물결을 열심히 일으키죠.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세상이 주는 파동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고 우리를 다시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만든 걱정의 물결 속에서 혹시 지치고 낙심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 그릇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잔잔한 평화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채워주시고요.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과 안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예배를 사모하며 수요 예배로 나아가는 분들은 영의 양식을 잘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집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수요일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일도 많이 있지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도 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기억을 통해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기에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분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물 흘릴 때도 앞길이 막혀 답답할 때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첫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는데요. 그 순간 베드로에게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자 자신의 잘못이 보였습니다. 잘못이 보이자 눈물이 났고요.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잘못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보다 잘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이 생각나고 내가 교만하게 굴었던 일이 생각이 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일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을 무조건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려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께서는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죠. 받은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면서 받은 상처는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열 번 들어도 나를 섭섭하게 한 말 한마디가 밤새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만 여기까지 왔을까요? 넘어질 때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잘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기억하시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생각하면 염려가 커집니다. 상처만 기억하면 원망이 커집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커지고요. 감사가 커지면 믿음이 커지죠. 믿음이 커지면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0: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운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염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말씀 한 구절이 지금 우리 상황을 당장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바울은 그것이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가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라졌죠. 문제가 없어져서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보다 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앞길을 다 알지 못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잘못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힘들 때 지나온 은혜가 생각나서 감사하는 사람, 두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시다.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문제를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 한 구절을 붙드는 것이 낫습니다. 염려를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낫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교통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 불순종과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밝혀 드러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굳은 마음은 제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 앞에 즉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한순간에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실제로 변화되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강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0: 손수 만드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이 시간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희가 때로는 세상의 분주함에 마음 빼앗겨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전에 먼저 저희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1: 아멘.
0: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인도하신 에베네세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참 목자로 세우신 김효민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지난 여름 사역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1: 아멘.
0: 보고 듣고 경험한 아버지의 은혜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로 굳게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일의 비전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의 새로운 계절을 맞아 하반기 사역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남은 한 해의 모든 사역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며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1: 아멘.
0: 새롭게 시작되는 양육훈련의 모든 과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훈련생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갖게 하시고 인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식으로만 배우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동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1: 주님.
0: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1: 아멘.
0: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전하여져서 말씀 듣는 자들마다 감동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말씀 통하여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 아멘.
0: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과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네팔의 이재민들, 수재민들,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속히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가족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갇힌 자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0: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너희를 잠잠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동화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많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1: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요? 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봉선중앙교회에 성도로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겸손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금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한때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어느 정치인이 살만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연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엽주습니다. 살만하신지요?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지금이 더 어렵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주에 돈이 돌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시계방향으로 도는지 반대방향으로 도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안 돈대요. 그래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임대가 붙어있는 상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저분들도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척척척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남편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부인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는 동료들과도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래저래 힘든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로 버티고 기도로 열심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실상은 닥치면 내 처지와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어떤 이는 개인의 건강 때문에 가족의 건강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럴 때 찾아오는

이 영적인, 심리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는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욕 상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그냥 다 싫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앉아도

이 여건, 이 처지를 하나님 아시기는 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깊은 고립감에 외로움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공감하신가요?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하나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엄습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출이 없을 때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서 멍하게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손을 늘어뜨린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을 늘어뜨렸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겨야 할 병사가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노동자가 일할 의욕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할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고 섬기고 양육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를 손을 늘어뜨린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스바냐서의 이 배경은 이러합니다. 남유다가 외세의 침략을 수시로 받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부패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손을 늘어뜨린 채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언자 스바냐를 통해서 낙심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을 함께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두려워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남유다 백성들아 그렇게 하고 있지 말아라. 자포자기하고 있지 말아라. 의욕이 상실되고 무력감으로 있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동일하게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봉선중앙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높이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도대체 그 어떤 은혜로 손을 다시 높이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어떤 힘으로 그 어떤 은혜로 우리가 다시 늘어뜨린 손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번쩍 높이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우리 가정의 두려움, 내 사업의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

이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게 합니다. 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었었지. 그것이 계속 우리 뇌리 속에 맴돌면서 우리를 죄책감에 들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려뜨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내 형벌이 제거되었다. 제거되었다 이 말은 단순히 죄를 덮어두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거했다 이 말은 모든 죄를 완전히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도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기력감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래 너희들의 죄를 다 없앴다. 그러니 그러고 있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형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다시는 그것이 나를 괴롭히거나 그 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고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다 사했다. 그러니 죄책감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고 그렇게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다. 이 원수들은 밤낮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미 다 해결된 죄를 기억나게 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 힘들게 하고 나의 자존감이나 나의 약한 부분을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제하신, 이루신 그날 우리는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죄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죄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일상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나 겸손하게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항상 그 지경일 거야. 라고 우리를 참소하는 그들 앞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이제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용서받은 자의 자유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없이 내려놓은 손을 다시 들어올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가장 괴로운 감정은 무엇인가 하면 고립감입니다.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준다. 내가 얘기해도 그 누구도 내 사정을 들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캄캄한 밤을 지릇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지나는 것과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에 힘을 잃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골방에 하나님은 함께 와 계십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는 그 침상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어떤 분이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가보르라는 말입니다. 용사라는 말입니다. 싸우는 이,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강력한 용사,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어린아이가 혼자 가서 가다가 개를 만나면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저는 장딱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키가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 보통 키인데 누가 웃어요? 어릴 때 키가 조금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1번, 2번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시골 가면 닭을 풀어놓습니다. 옛날에는 보리 타작을 하고 옛날에는 보리를 뗄감으로 썼기 때문에 마당 한켠에 보리 탈곡한 보리떼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럼 장딱들이 그 위에 날아다닙니다. 제가 어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장딱이, 어우, 나 닭이 그렇게 잘 나는 줄은 몰랐어요. 닭이 날아와서 제 어깨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쪼아댔습니다. 그 남일이라고 그렇게 무감각게 듣지 마세요. 진짜 그래서 장딱이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트라우마 하나씩 있으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그 집에 갔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나요? 없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도 개를 만나도 장딱을 만나도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떨면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모자란다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스스로 한계를 규정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처지와 내 상황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손을 다시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깊은 동력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17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

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우리 봉선중앙교회는 양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읽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중에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런 구절구절 중에 여러분 어떤 구절이 가장 감격스럽게 아름답게 다가옵니까?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절절하게 아름답게 감격스럽게 표현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피부로 와 닿으려면 여러분들 처음에 자녀 낳았을 때 기억하시죠? 제가 첫 애를 낳을 때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첫 애를 낳았는데 간호사가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아버님 들어오세요. 들어갔습니다. 가위를 건네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탯줄을 자르라고 하는데 그때만큼 제가 긴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감격스럽고 하니까 얼굴이 상기가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말씀합니다. 아버님, 왜 표정이 그러세요? 네, 그랬더니 왜요? 딸이라서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딸이어서 더 기뻤습니다. 딸이어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저희 친구가 딸이 귀해요. 첫 딸을 낳았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음마 할 때까지 그리고 수시로 제 배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재우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걸음마 할 때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오늘 어쩌면 그렇게 예쁘냐.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쁘구나. 그렇게 예뻤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원장님이 아기 모델 선발대회가 있대요. 아기 모델 선발대회, 유아들. 그래서 거기 한번 내보내면 어쩌겠느냐 해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좋잖아요, 또. 그래서 또 사진관에서 거금을 들여서 프로필 찍고 얼려가면서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준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뭐 어마어마한 훌륭한 일을 했어도 아닙니다.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꿈을 그리기만 해도 이뻐 죽습니다. 집안이 들썩들썩합니다. 옹알이 한 번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뭐 천재난 듯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 벅찼던 그 느낌,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때의 그 기쁨, 첫 아이를 품은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절감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상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느낌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지금 난리가 났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천상이 들썩거리고 있다.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어뜨린 손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무시받고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셨다면 여기에 와 계실 분이 몇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결코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한 존재, 내가 택한 존재, 내가 그냥 선택해서 사랑한 존재,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고백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스며들 텐데 그 고백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너니까 사랑하는 건 너니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유난을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깊은 사랑이에요. 묵직한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굳건한 사랑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너니까 사랑해 해놓고 그 너니까가 너니까 헤어진다 내가.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합니다. 금방금방 식습니다. 너니까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몇 년 살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빈말을 하시거나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조석지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만물이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따지고 보면 보잘것없는 나 같은 한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심하다 때마다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계신다면,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봉선중앙교회에 출석하고 봉선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까? 밖에서 보면 알아요, 우리는. 저는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대전,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교회 가보면 벌써 주차장 들어가면 압니다. 교회가 어떠할지, 오늘 말씀이 좀 힘들겠구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봉선중앙교회 여러분 다니시고 계시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선중앙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 즐겁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상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봉선중앙교회에서 양육받고 봉선중앙교회에서 섬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해가 뭡니까? 더 깊게입니까? 더 깊게, 더 넓게 열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광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0: 아니 광주에 머물러야 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선중앙교회 정도는 열방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 부담되세요? 제가 부담을 드립니까 지금?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삶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그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의 모든 형벌은 이미 끝났다. 더 이상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지 말아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늘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 말아라. 네 존재만으로 내가 선택한 그것만으로 아무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너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제발 그러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귓전을 맴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게, 더 넓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과 사업 위에 여러분이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두 손을 높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깨를 펴십시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펴야 합니다.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저거 못났어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도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잖아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깊이 스미고 그 말씀이 일상에서 드러나는 능력 있는 우리 봉선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가슴을 펴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려놓았던 찬양의 손, 기도의 손, 섬김의 손, 양육의 손 하나님 이제는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봉선중앙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눈앞의 상황보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받은 사랑과 위로를 흘려보내어 낙심한 자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일용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어려운 이웃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끝없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모든 믿는 자녀들 머리 위에 봉선중앙교회 모든 권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애창 FBC 게시판입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전남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송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다양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잖아요. 기도 제목과 함께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0743번님께서는요 경기도 시흥에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이것이나의 간증이요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0190번님께서는 자퇴한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자퇴 친구들을 돕고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지금은 청소년을 만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와, 내 자녀의 문제, 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결국은 바라보고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0190번님의 귀한 자녀들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내 자녀의 아픔에서 또 나의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저도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그 전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고민들이 생겼지만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간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이 시간 찬양으로 계속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16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나는 믿네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 시간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2699번님께서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과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좋고요. 제가 준비한 찬양 세 곡 또 이어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모두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네 가지 사건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경의 사도행전 1장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약속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이 되고 그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하는 무리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하지만 장사된 지 3일째 아침에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셨죠. 그리고 떠나시기 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결국 구세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약하고 충동적이었던 제자 베드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같은 인간을 사용하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시기 전엔 전 그저 매일매일 고기잡이를 하던 성격 괴팍한 어부에 불과했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열두 제자 중 한 명으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게 됐고 결국 예수님을 없앨 음모를 세웠지요. 처음엔 그 사람들 음모가 성공한 것만 같았습니다. 로마 총독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악독한 죄수 다루듯이 다루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들의 음모는 실패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0: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40일 동안만 저희와 함께 하셨지요.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희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이실 거라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 아론, 요 며칠 새 너무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아.
2: 누가 아니래. 우리가 유월절 지내러 엠마오를 떠나올 때만 해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들 들떠 있었는데,
1: 그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그동안 밀린 얘기도 하고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네다섯 시간이면 가는 거리가 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네.
2: 우리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땐 사람들한테 밟혀 죽는 줄 알았잖아. 유월절 축제에 사람들 많이 몰리는 건 알았지만 이번처럼 많은 건 처음 봤다니까.
1: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봤잖아.
2: 그래 맞아.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고 그제야 상황이 이해가 됐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보겠다고 먼 데서 왔더라고.
1: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로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을까?
2: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끝나버리진 않았겠지.
1: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다는 거야. 지금까지 누가 자기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배신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 들어본 적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잖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말이야.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난 절대 못 그럴 거야. 나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게 말이 돼?
3: 샬롬, 좋은 아침이군요. 얘기하는데 좀 끼어도 되겠습니까?
2: 아, 네, 그러세요. 우리도 좋은 사람한테 기운 좀 받게.
3: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까?
4: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3: 무슨 일입니까?
4: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였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됐는데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3: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이 들어가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예수님 자신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마을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는

아는 척 하셨지요. 그러자 글로바와 아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듣고 싶기도 하고 마침 해도 지고 있던 터라 예수님께 하룻밤 묵고 가시길 청했습니다. 다들 식사를 하려고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0: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1: 그래. 하지만 난 그냥 그분이 잘 가르치는 율법 선생인 줄만 알았지.
0: 해가 지긴 했지만 빨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어. 예수님 무덤에 갔던 여자들도 아무것도 못 봤잖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거 말이야. 근데 정말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숨쉬고 살아계시잖아. 이걸 빨리 가서 알려야지.

0: 글로바, 아론, 집에 간 거 아니었어?
1: 갔었지. 갔다가 다시 온 거야.
0: 아니, 왜? 무슨 일인데?
1: 있잖아,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지금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만났어.
2: 그래, 그게 말이야, 우리가 엠마오로 갈 때 같이 가시면서 우리한테 성경에 나온 예언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요 며칠 사이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는 거야.
1: 우리가 너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만 집중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지. 근데 날이 저물어서 그분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 같이 식사를 하려고 빵을 내놓았더니 그분이 감사기도를 하시고 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님.
2: 맞아. 근데 그러고 나서는 바로 사라져버리셨어. 아,
0: 사라져버리셨다고?
2: 응,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리셨어.

0: 다들 잘 있었느냐?
1: 귀신이다!
2: 아, 아니야, 예수님 같은데?
3: 아이, 그럴리가.
2: 맞는데?
0: 왜 그렇게 놀라며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1: 저, 여기 생선 구운 게 좀 남았는데 저, 이거 드시죠?
2: 생선을 드시잖아. 귀신이 생선을 먹을 리는 없잖아.
3: 정말 예수님이 틀림없는 것 같아. 어?
2: 예수님께서 살아계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0: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4: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글로바와 아론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저희가 이 모든 일을 직접 목격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셨지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저희의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손, 발,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인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도마를 보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2: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 너는 나를 보고 나서 믿었지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0: 예수님께서는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 오셔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제일 잘하는 일이 고기잡이라 어느 날 저녁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보았지만 밤새도록 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는데 어떤 사람이 호숫가에서 저희를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였어요.
1: 고기를 좀 잡았느냐?
3: 아니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1: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럼 고기가 잡혀.
3: 좀 전에 말했잖아요. 밤새 헛수고만 했는데 그물을 또 내려봤자 소용없어요.
1: 내 말을 믿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고.
3: 그러죠.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 같은데. 자,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보자고. 아,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프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잠이나 실컷 자야겠어.
4: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 물고기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지? 이 상태에서 그물을 배로 끌어올리면 안 돼. 그러다 그물이 다 찢어진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5: 베드로, 저분 좀 다시 봐봐요. 그물을 내리려 하신 분 봐봐요. 주님이세요.
0: 요한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얼른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호숫가 쪽으로 헤엄을 쳤습니다. 저희가 육지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헤엄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다른 친구들은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 육지로 나왔는데 저희가 도착해보니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다 생선을 굽고 계셨고 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잡은 물고기도 가져와 같이 먹자고 하셨죠.

0: 잠시만. 자, 내가 잡아줄게.
1: 베드로, 그물 저쪽 좀 잡아줘. 자, 됐죠? 자, 당겨!
2: 그물에는 큼직큼직한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더구나 그렇게 무거운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게 더 놀라웠지요. 아침 식사 준비가 다 되자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섬기는

0: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신 거지요. 저희가 가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빵과 물고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식사 후 전 잠시 예수님과 단 둘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죠.
1: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0: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1: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0: 세 번째 같은 것을 다시 물으시자 전 벅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실 거 아니십니까?

0: 내 양떼를 먹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널 데려갈 것이다. 나를 따르라.
1: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세 번 물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0: 주님, 요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0: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아주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삶도 제게는 충분히 힘들고 고달플 텐데 요한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한다거나 그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한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테지요. 그 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마지막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1: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0: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나타났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1: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0: 전 제 삶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평강, 능력,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의 장소를 마련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동안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실 자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만 저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네 가지 사건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출연 서령범, 김종환, 홍성원,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주님이 뛰라고 하시면 높이나 방향을 몰라도 뛰겠습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바로 놓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자 합니다. 모든 것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태훈 선교사님의 책 마르투스 증인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외과 의사였던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에티오피아 내전의 위협과 질병의 고통에도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파킨슨 병을 진단받으셨다고요. 병세는 여전하지만 현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도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에요.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기쁜 인생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한마디로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시선을 옮기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 밤 그 자리로 눈을 돌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막 복잡한 날에는 생각이 자꾸 안쪽으로만 막 깊게 파고듭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밤에 누우면서 마치 걱정을 이불처럼 덮고 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거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시선을 옮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나를 들여다보면 답은 안 나오고 마음만 무거워지고 잠도 안 오고 한숨만 쉬게 되고, 혹시 오늘 밤에도 마음이 안쪽으로만 파고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선을 들어 올려보면 어떨까? 답을 다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 붙들고 시선을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 유효림의 주께 오세요, 장윤영의 하나님의 빛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Heather Headley의 Here I Am To Worship, Smokey Norfolk의 I Need You Now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을 때도 괜히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저도 그런 시기를 여러 번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그럴듯한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다 보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주님 저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마음에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말이 길어야 막 주절주절 해봐야 소용없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뭐 혹시 오늘 밤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의 사랑, 위러브의 해바라기,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김도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법칙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해피데이를 정해서 가족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짜 봉사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법칙, 두 번째 법칙입니다. 2.1 전략을 짜십시오. 매달

한번 부부의 날을 정해서 이날 하루만큼은 배우자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분명 감사와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아내와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자유의 날을 선언해 보십시오. 이날은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날입니다. 용서와 함께 묵은 감정도 취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새로운 출발이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의 작가, 출판업자, 예술가이자 철학자인 엘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습관에 달려있다. 행복은요, 기성복처럼 일관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또 형편에 맞는 맞춤복을 이렇게 맞춰서 입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각 가정에 맞는 행복의 습관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 맞춤복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이 세 가지 법칙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실생 아래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나도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김민식의 부부송, 앞서서 들으신 찬양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은 언제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뭐 가정의 달도 아닌데 갑자기 웬 부부송, 왜 갑자기 가정의 사랑.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가정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곳, 우리의 진짜 봉사가 필요한 사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 나눴는데요. 세 가지를 다 해보면 정말 좋겠고요. 아니면은 꼭 이 중에 하나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남기실 분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미국의 철학자며 작가인 엘버트 허바드가 했던 말, 행복은 습관에 달려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행복은 선택하는 것까지는 저도 묵상을 해봤는데, 아, 습관이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피데이로 지내기로, 진짜로 봉사하기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꽉 찬 관심으로 다가가 보기로,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서로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습관이고요. 이 습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골라봤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만세반석 열리니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정말로 행복해지는 습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사랑을 보여주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우리 행복해지는 습관 드리기로 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행복은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잘 들여서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됐죠.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상황에 불평하기보단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을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와 감사로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율디보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재화의 알고 있나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니의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의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의 신음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면서 맡기고 계신가요?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목소리 크게 해야 닿을 것 같고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시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네요.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맞닥뜨린 이 고난을, 고비를 잘 건너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하셨어요. 뭔가 세상에 소리들과 번잡한 일과 떨어져서 주님과 잠잠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그러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일부러라도 또 의식적으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음성을 내게 말을 하시는지를 들어야지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주님께 내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다 내어놓고 맡겨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가 참된 평안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 북녘당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님들과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또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뭐하며 듣고 계신지, 또 북녘의 성도들,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과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기도 문자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고 있지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며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4: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송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0: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을 통해서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8: 여러분은 북한의 미디어를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간접 경험을 하거나 뉴스와 시사 등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인용한 북한 방송을 본 적은 있으실 텐데요. 북한 미디어 개방 문제를 놓고 우려와 찬성의 이야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송

0: 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 교육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도 있는 반면에 이미 우리는 문화적 우월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 정서상 북한의 미디어 개방을 마냥 찬성할 수도 없지만 남북한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미디어 개방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1: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주제일 것 같은데 북한과의 미디어 개방이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북한 방송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막 이러니까 솔직히 저는 좀 기대가 됐어요.
1: 거기에서
2: 네.
1: 오셨으니까.
2: 네, 기대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쳤냐. 우리가 그런 방송을 보게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호기심이 동하기는 할 것 같아요.
1: 네. 지금 북한의 방송을 일반 국민들은 못 봅니다. 네. 들을 수도 없고.
3: 근데 가끔가다 유튜브에 제가 그 어떤 학생이 막 수령님이 주신 학용품 들고 좋아하는 약간 브이로그 같은 거 봤거든요.
1: 네.
3: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 그런 거는 이제 북한에서 올린 유튜브나.
3: 아, 그걸 제가 본 거예요?
2: 네. 않을까요?
1: 선전용으로 네. 이제 나와 있는 거.
3: 됐구나.
1: 사실은 정보기관 아니면은 일부 언론사만 북한의 방송을 수신을 지금 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어떠세요? 북한 방송 좀 보고 싶으세요?
3: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1: 보통은 체제 선전이 많지 않습니까?
2: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체제 선전 때문에 이거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향이니까 네. 보고 싶다? 막 이런 그쵸. 생각도 하게 되고
4: 궁금증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사실 쉽게 듣고 접할 수 있는데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정말 어떻게 소식을 담아내고 있을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1: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북한 방송은 보통 보도에서 보잖아요. 네. 남한을 좀 비난을 하거나 이제 이런 내용만 저희가 접했는데 네. 북한 북한에도 다양한 이제 방송 콘텐츠가 있다는 건 네, 저희가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뭐 드라마도 네. 있고.
2: 네. 일상생활을 다 해요. 그 뭐 보도만 있는 건 아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좀 그런 한편으로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게 네. 보다가 내가 거기에 대한 동경심이 생길까 봐. 아~ 네.
1: 그래서 이제 북한 미디어 개방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려가 좀 많이 되셨겠어요?
2: 네, 맞아요. 이게 한국은 솔직히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뭐 나쁜 거 좋은 거 다 보여주잖아요.
3: 리얼이지.
2: 네. 네. 네. 근데 북한은 아니거든요. 진짜 지상낙은 같고 저기 가면 내가 진짜 취업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집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가 있는데 북한도 집 걱정해요. 취업 걱정합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미디어 개방이 됐을 때 남쪽 분들이 그걸 보고
3: 혹할까봐.
2: 네, 그게
1: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봐.
2: 네, 맞아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 오래된 단절 속에 누구도 그 세계에 대해서 그냥 우리 탈북민들 증언밖에 없잖아요.
1: 네.
2: 근데 미디어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얘네 거짓말 쳤네? 탈북자들 거짓말했네? 저기 사람 살만하네? 하고 좋게 생각을 하다 보면 글쎄 물론 좋게 생각해서 서로가 마음이 통해서 통일이 되면 좋죠. 근데
1: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2: 있죠. 네. 네.
3: 남한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방금 성희님의 의견에는 쉽게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2: 아닙니다.
3: 설마 네. 차라리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너무 희화화해서 유튜브에서 가공해서 올리는 영상들
1: 네.
3: 저 중학교 때 막 그 감자송
5: 왕감자
3: 왕감자 네. 그 어린 아이가 뭐 너무나 칼각으로 유통하는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었는데요. 네. 지금도 막 아예 안 웃기거나 이럴 수 없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만큼 그 어린아이를 향한 학대라던가 그 연습을 시킨 거에 대한 사고가 지금은 가능하니까
1: 네.
3: 아 북한 정말 안 되겠네. 인권 문제 시급하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또 송이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
2: 네.
1: 네.
6: 저는 북한 미디어가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양한 정보 속에

0: 대해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능력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선동 콘텐츠가 들어와도 우리 한국 사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북한 미디어를 직접 보는 게 그들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저렇게 사상교육

0: 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아직도 이게 노래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미디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러네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비판적으로
1: 계속 접하다 보면
0: 계속 접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북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언젠가는 김정은 원수님을 외칠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2: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계속 노출되면은
1: 사실은 이 미디어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비판적인 시선으로 또 생각으로 미디어를 접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생각 없이 또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0: 나도 모르는 사이에
1: 노래를 할 수도 있고
0: 네 그쵸. 그리고 저는 제가 어릴 때 부른 북한 애국가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 어릴 때 부른 그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노래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1: 그러니까
0: 게
1: 이게
0: 참 중요한 거
1: 그 정상적인 생각이나 비판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닌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좀 큰 영향을 맞아. 미칠 수가 있겠구나.
3: 아, 그러면 개방하더라도 연령 제한을 걸어야겠네요.
0: 그게 쉽지 않은 게 솔직히 요즘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엄마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다 보잖아요.
1: 그렇죠.
0: 별걸 다 봐요. 그러면 그걸 안 볼 거라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3: 근데 또 여기서 저는 요즘 콘텐츠가 뭐 워낙 많잖아요. 볼 게 이렇게 많은 세상에 그걸
1: 굳이 찾아서
3: 굳이 찾아볼까 어린이들이?
4: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서 문화적이나 예술적인 그런 부분은 조건부로 개방을 하되 선정이나 정치 콘텐츠는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1: 좀 부분적으로.
4: 예, 부분적으로 이 교육적인 해설이나 팩트체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비판적으로 더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 맞아요. 저 생각해보면 이제 북한에 있는 뭐 유적지 탐사라든지 뭐 관광지 소개라든지 또 예술적 북한도 예술이 되게 뛰어나니까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뭐 녹화 생중계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개방하면 사실은 근데 우리만 또 개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0: 안 되죠. 그렇죠. 양쪽에서 같이 개방을 해야죠. 근데 그게 북한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다른 나라 방송도 못 보게 하잖아요.
1: 그렇죠.
0: 중국 방송도 막혔어요. 북한은 중국이 우호국가인데도 중국 방송이 막혀 있는데
1: 그만큼 폐쇄적인데.
0: 네. 그런데 이게 한국 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1: 그래서 뭐 우리 거를 받아들이게 하려기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0: 없어요. 네, 맞아요.
1: 통일의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동독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3: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통일이 됐을 때 다들 이제 반가워하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학습된 상태로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그 갈등이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사실 우리 남한의 문화,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컨텐츠가 소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대 악법도 만들고 또 요즘에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듭니다.
3: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해 있는 국가의 문화 콘텐츠는 왠지 우리보다 더 좋아 보이고 우리가 괜히 주눅 들고 우리 맞아요. 문화는 없애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옛날에 외화들을 보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K-콘텐츠 하면은 전 세계가 알아주니까 괜히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북한도 그 체제 선전이라는 아주 커다란 그 덩어리만 조금 빠진다면 북한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과 예술성 그리고 음식 문화 등등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4: 맞아요.
3: 통일을 앞두고서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한 8년 전인가 두 도시 이야기라고 평양에서 서울에서 각각의 음식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온반 막 보는데 너무 먹고 싶고 저 식당 가고 싶고.
1: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 정치적인 네. 또 이념적인 색깔이 빠진 그런 컨텐츠들은 남북 간이 함께 교류하고 네. 뭐 공동 제작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좋겠다.
3: 맞아요.
1: 뭐 최근에 이제 북한에도 클래식 채널이 생겼다던데.
3: 진짜요?
1: 네. 굳이 뭐 새로 만들지 말고 우리 거 우리 하는 방송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함께 공동체성을 또 한민족이라는

0: 동질성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네. 남북한이 함께하는 그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1: 맞습니다.
0: 여러분들 이 방송도 북한에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1: 아, 진짜
0: 네, 감동이다. 우리는 이미
1: 네,
0: 미디어
1: 있네요.
0: 개방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북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좀 하시겠어요?
1: 너무 보고 싶어요. 실제로 보고 인사 반갑게 나눌 수 있을 날이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2: 저는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3: 잘 왔다. 그렇지만 일단 가고 싶다. 그런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4: 저는 누군가가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 또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남북한의 미디어 개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들의 생각이 모이고 모여서 통일의 또 주춧돌이 되기를 밑거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남북한 청년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3: 송이였습니다.
4: 감자였습니다.
1: 보라였습니다.
5: 너와 나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 곳곳에 폭우와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의 변동성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난 1000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650억 배럴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는 대규모 석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를 내건 쌀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신의주 지역에 14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위성 사진을 통한 대규모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기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화된 신형 KN-30 미사일까지 추가로 요청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 푸른 개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천적인 문어 13마리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규모 생물학적 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금융결제와 송금, 택시 호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의 인터넷 접속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문제를 영화로 알리기 위한 민간 영화 지원단체 베어링 노스가 미국에서 출범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폭우와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의 변동성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난 1000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와 미네소타대 등 공동연구진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산호를 분석해 지난 1000년 동안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를 복원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최근 40년 동안 엘니뇨와 라니냐를 아우르는 엘니뇨 남방진동 ENSO의 변동성이 산업화 이전보다 36.5%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진은 갈라파고스 5개의 섬의 현대산호와 화석산호에서 얻은 28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산호가 성장하면서 골격에 남긴 화학성분을 분석해 온도계가 없었던 시기에 바닷물 온도를 추정한 것인데요. 그 결과 서기 1000년부터 1850년까지 비교적 일정했던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동성이 19세기 후반부터 커지기 시작해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력한 엘니뇨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바닷물 온도가 평년에서 벗어나는 폭도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는데요. 연구진은 최근 나타나는 ENSO의 변동성 증가가 기후 모델에서 예상되는 자연적인 변화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니뇨는 세계 각지의 강수량과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쳐 홍수와 가뭄, 산불과 농업 피해를 일으키고

많기는 만큼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 세계적인 극한 기후 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650억 배럴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는 대규모 석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른 가운데 이번 협정이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임시정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7개 유전을 개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로 미국의 석유 매장량이 2배 이상 늘어나 장기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3천억 배럴의 확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지만 노후한 시설과 투자 부족 등으로 실제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약 1천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한 지 약 9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체포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유전 지분 확보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시설을 복구하고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까지는 막대한 투자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협정이 단기간에 국제 유가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를 내건 쌀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은 다케시마 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kg짜리 쌀 포대에는 일본 다케시마와 시마네 현산 쌀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도 담겨 있는데요. 해당 쌀은 과거에도 시마네 현이 관련 행사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상시 판매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 교수는 다양한 상품을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시마네 현이 역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마네 현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식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시마네 현청 군내 식당에서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본뜬 다케시마 카레가 판매됐고 지난 4월에는 요나고 공항에서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소금이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신의주 지역에 14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위성 사진을 통해 대규모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KBS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의주와 평안북도 일대 저지대 농경지를 비롯해 위화도 온실 농장 일부가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현군의 정유시설인 봉화화학공장 주변 농경지에도 흙탕물이 들어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으로 분석한 결과 폭우 직후 신의주와 평안북도 일대에서 최소 680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축구장 약 950개에 해당하는 면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압록강 범람보다는 짧은 시간에 집중된 폭우로 저지대와 농경지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침수 피해는 며칠이 지나도록 이어져 일부 온실 농장에서는 물이 빠지지 않았고 인근 공군 비행장도 진흙으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배수시설과 홍수 대응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2024년 압록강 범람으로 큰 수해를 입은 뒤 홍수 예방 대책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폭우 당시에도 특급경보와 호우경보를 발령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침수 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기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화된 신형 KN-30 미사일까지 추가로 요청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지난달 27일 러시아가 북한의

EN 23과 24뿐 아니라 이보다 약 3배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KN 30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KN 30은 북한이 지난 2021년에 시험 발사한 화성 11 달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성 11 달은 기존 KN 23을 개량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북한은 당시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탄두 중량을 4.5톤까지 키운 화성 11다 4.5를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북한과 새로운 군사 지원 패키지를 협상하고 있으며 최종 지원 규모는 이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기존에 확보한 북한산 미사일 150기에 더해 탄도미사일 120기와 발사대 6개, 약 90명 규모의 미사일 부대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약 8,500명이며 지금까지 배치됐거나 순환 배치된 병력은 누적 2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 푸른 개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천적인 문어 13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규모 생물학적 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따르면 이탈리안 볼로냐대 연구진은 최근 문어 유생 약 13만 마리를 배양해 푸른 개가 밀집한 아드리아해 연안에 방류했습니다. 북미 동부 연안이 원산지인 푸른 개는 이탈리아 토착 수생 생물은 물론 봉골레 요리에 사용되는 조개 양식장까지 크게 훼손하며 생태적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2024년부터 옥토 블루 프로젝트를 통해 토착 중인 문어의 개체 수를 늘려 푸른 개를 억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체세 나티코와 리치온의 해안에 문어 유생을 방류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인공 굴도 설치됐습니다. 성체 문어 한 마리는 하루에 푸른 개 4마리 정도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문어 유생의 자연 사망률이 99.9%에 달해 실제 방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른 개를 잡아먹는 농어와 같은 육식성 어류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문어와 함께 푸른 개의 알을 먹는 뱀장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푸른 개 한 마리가 수백만 개의 알을 낳는 만큼 연구진은 방류한 문어 가운데 일부만 성체로 성장하더라도 번식 가능한 암컷 개를 포식하면 개체수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금융결제와 송금, 택시 호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 인터넷 접속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28일 북한에서 2023년에 생산된 중간 사양의 스마트폰 해양 701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물론 QR코드를 이용한 결제와 송금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내화와 외화를 구분해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에는 택시 호출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축구게임과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앱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축구게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제외되어 있고 글로벌 인터넷과 와이파이 접속도 차단돼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내부 인트라넷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입력에도 검열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굵은 글씨로 바뀌고 대한민국은 금지어로 대체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남친이라는 표현도 자동으로 남자친구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해 화면 이력 폴더에 저장하는 감시 기능도 확인됐습니다. 이용자가 이 기능을 끄거나 저장된 화면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부 영상이나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추정됩니다. 북한군 출신의 한 탈북민은 이 같은 스마트폰이 암시장에서 약 $250에 거래돼 일반 주민이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북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용은 여전히 당국이 설정한 엄격한 감시

시와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제주도는 흐리면서 곳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충청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충청남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 23도, 대전과 보령 22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대전, 보령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와 포항 23도, 거창 21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거창 29도, 포항 27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양덕

0: 에서는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양덕 18도, 구성 신계 16도, 낮 최고 기온 신계 28도, 구성 26도, 양덕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고 비가 오겠는데요. 예산과 평강, 청진, 무산의 하늘은 맑겠고요. 풍산은 오전에 한때, 운기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운기 18도, 청진 16도, 풍산 1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청진 25도, 운기 24도, 풍산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일 목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이 늦은 새벽 시간, 한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를 늦게 마무리하시거나 또 지금도 깨어서 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과 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9917 성도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언제부턴가 기다리게 됐어요. 북녘의 소식도 궁금하고 우리와 함께 북한 성도들이 방송을 듣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힘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힘내세요라는 말은 저보다는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께 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혼란했던 시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어머니를 통해 감사의 힘을 깨달았다던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전쟁 이후 학교를 세우며 그리고 선교관을 세우며 사역에 몰두했던 이 장로님이 삶을 통해 깨달은 감사의 일곱 가지의 단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무조건 감사하라. 둘째, 소리내어 감사하라. 셋째, 주님의 은혜에 정확하게 감사하라. 넷째, 마음으로도 감사하라. 그리고 즉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른 일을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인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이 새벽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양 트루바였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헐벗고 배고프고 굶고 수십 번 죽을 뻔했으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은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읽으면서 다윗의 얼마나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은혜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대지, 죄의 문제. 다윗이 걱정한 거죠. Problem of sin. 우리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도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닙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죄요. 내 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만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시편 34편 18절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상한 적 있어요? 속상한 적 있어요? 사람 살다가 보면 속상할 때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영국에 어거스터스 탑레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지을지 굉장히 궁금했대요. 그 목사님이 50년 동안 자기가 세어보니까 1억 번이나 넘는 죄를 지었다는 계산이 나오더랍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죠. 주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범람하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탑레이리 목사님은 훗날 작곡하신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Rock of Ages, Cleft for me. 그 4절에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이어집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리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뵙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향 북한 땅에서, 고향 양강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매님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며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찰 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조금은 편곡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 이 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남과 북의 하나 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험한 골짜 가운데서도 지저귀는 새소리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우리 주님의 솜씨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오늘도 더 알아가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나누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아멘.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5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로 한 2년 동안 했던 사무엘 상하 강의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되짚어보면 사무엘 상은 신앙적으로 혼란했던 사사시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시기였고 또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의 삶을 연단하시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남과 북의 지파들의 갈등을 통합하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조의 기틀을 다져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구속사 메시아에 대한 작정을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는 섭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끄시는 한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주 앞에서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생애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러니까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무엘서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 의도와 목적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서의 모든 말씀들이 이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라고 한다면 다윗이 주인공이고 사무엘, 사울, 요나단 같은 사람들은 조연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영웅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다듬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가 부록이기는 하지만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씀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오늘 함께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중요한 마지막 장에서 그동안 잘 설명되어 오던 다윗에게 오물통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모습으로 휙 끝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강성해져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 강대한 제국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동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 느닷없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다고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비극적인 심판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가 남겨두고 있는 마지막 질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으로 남겨두시려고 하는가? 이제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때는 온 나라가 평안한 때였습니다. 안정을 이룬 다윗의 노년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되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실 범죄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다윗을 격동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게 하실 일을 저지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도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다루시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구를 조사한 내용은 대표적으로 민수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의 인구조사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인원수를 집계한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인구조사 두 번이 있었는데 1장과 26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

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행군의 편성과 또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26장은 바알 부월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인구조사를 시행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

군인의 수를 세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고 하였지만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요압의 보고는 이스라엘에서 담대하게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에서는 50만 명이다. 즉 군인들의 숫자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원했던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군 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군인의 숫자를 세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은 이 수를 자신의 힘으로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군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왕인 다윗마저도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았다, 추방했다,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의 이유가 이 군대에 있었다는 것이며 이 군대의 최종 통수권자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나라 되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과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쟁을 앞두고 주신 말씀은 늘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가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이 말씀이 늘 왕과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는 병거와 마병이 변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군인의 숫자가 더 많은가, 그 군인의 수가 변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을 내 전쟁이라 하여 모든 기적을 동원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군인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왕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전쟁에 참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해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킨 홍해에서 함성으로 무너뜨린 여리고의 성벽 앞에서 해와 달을 멈추신 기브온 전투에서 그리고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린 하로셈 곁,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리,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승리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 왕과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과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조건은 사람, 군인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놓쳐버리고 우리의 군대가 그리고 내 힘이 나를, 이 나라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고 그 힘과 그 군대는 곧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받은 군사령관 요압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여서 왕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데 왕은 왜 이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교만의 무서운 점은 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내 뜻이 가장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 조언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하여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멈출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 그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는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징계가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인구조사 사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한 결과를 들은 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책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을 허락하시고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쳐서 그 심판은 그 재앙은 더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족하다 하시고 손을 거두라 하셔서 이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쳐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의 본문이 피날레를 장식하여 멋지게 끝내야 할 다윗의 생애가 오물통을 뒤집어 쓴 것처럼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시려고 하는가? 그에 대한 총체적인 답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힘으로 붙들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곧 내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아서 그 우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부터 모욕을 받은 자가 그 우상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다 보니 학자들의 보편적인 추정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시편 저자는 원수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에 우상과 같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 올라와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그 어느 민족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한 신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조롱과 멸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을 짓밟으면서 정복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믿고 있는 신이 강력하여서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이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전쟁은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고 힘이 있는 신이 되며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은 이제 죽은 신이 되며 무능력한 신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이 산헤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만만한 말을 쏟아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왕 산헤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히스기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산헤립을 향하여서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너희는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지치지도 못할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주의 사자가 그 밤새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몰살하여 죽임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토록 자신 만만하게 섬기는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들 칼에 맞아 죽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13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군인의 숫자가 내 힘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힘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롱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진정한 힘은 군인의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헤립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 신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은 우상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고 그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한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주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실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관련된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묻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겠는가? 우리의 신앙 싸움은 평생 이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 상하가 전하는 각각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반복해 살펴보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이 기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

내용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충분히 이루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만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그분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러내 보여주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내려가서 즐거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간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고 그가 거할 집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왕권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구주로 메시아로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 영원한 그 구속의 성취까지의 내용들을 다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이 있거나 없어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넉넉한 가운데에서 그 부요함에 감사할 수 있고 재물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족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 하며 살아가게 하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거나 없거나 진정한 구원이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고 힘이 없을 때에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원하신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신 주께서 나를 붙들어주시니 이 자리에서 동일한 그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과 각오로 주 앞에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구원이 흘러나온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싫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할 자리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서 다윗이 같은 23편에서 고백하듯이 푸른 풀밭과 실많은 물가로 옮겨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안위하여 주실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 내 잔을 채우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의 이 마지막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바를 풍성하게 이루어내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고 삼을 만한 것들을 끌어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둘러서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만으로 내가 힘으로 삼고
내 힘에 근

0: 증거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이 얼마나 부여하고 넉넉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 산헤립에 대한 그를 패배시키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 전쟁에 참전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이 자리에 참전하여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기게 하시는, 내가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끝내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열심 앞에 나를 세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결단하여 주 앞에 올려드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주의 선하신 뜻을 담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동행하시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를 다듬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갈 수 있기를 이 사무엘상 하의 말씀을 마치면서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1: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5번째 시간,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9월 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함경도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은 곳에 따라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6도, 부산과 여수가 24도, 대구와 광주, 목포가 23도, 서울과 대전이 22도, 강릉이 21도, 춘천이 20도로 전망되고요. 개성과 함흥이 19도, 평양 17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 강계 12도, 해산이 9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가 32도, 목포와 여수, 제주가 31도, 서울과 부산이 30도, 개성과 대구, 대전이 29도로 보이고요. 평양이 28도, 신의주 27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24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북부에서는 맑은 하늘이 유지되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V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통합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압구정 예수교회 이무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찬양과 말씀과 복음이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복음을 듣기 어려운 북녘 땅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막힘없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서 속히 복음의 운이 활짝 열리고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극동방송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과 직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모든 섬김과 결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일 때 말이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좀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생각지 못했던 일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파도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밤낮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파도가 오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앞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야곱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 보면은 야곱의 가정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딸 디나가 세겜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일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요, 잔인한 복수를 저지르기 시작하죠. 그 결과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았겠죠. 딸의 아픔도 감당해야 되겠고 아들들이 저지른 일도 수습해야 되겠고 이제는 가족 전체의 생명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떠나야 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야곱은 세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세겜 자체가 나쁜 곳은 아니죠. 문제는 야곱에게 가야 될 곳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야곱이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베델까지 가지 않고 살기 편한 세겜에 머물고 말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겠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압니다. 자, 기도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이 습관 내려놔야 되는데,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알면서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무서운 위기는요, 언제나 큰 죄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상태, 어쩌면 그것이 더 위험한 영적 위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세겜은 어디일까요? 꼭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미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한 편안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직장 그만두고 살던 곳 옮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떠남은요, 장소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은 그대로인데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정은 그대로인데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떠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여리고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집도 그대로였고요. 직업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발은 같은 땅을 밟고 있었지만은 마음은 이미 다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인지 아십니까?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깊이 만났던 자리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동행했던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때 야곱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할

0: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옛 장소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도 베델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감사,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뜨거웠던 시간들,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이죠. 신앙의 회복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처음 찾아오셨던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던 은혜, 눈물로 주님을 불렀던 그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이죠. 세 번째는 회복된 믿음의 자리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는 익숙한데 은혜 안에 머무는 것에는 약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예배를 드리면서도 결심을 하죠. 이제 기도해야지, 이제 용서해야 되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근데 며칠이 지나면 다시 옛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얼마나 뜨겁게 시작했느냐 보다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좋은 때만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응답이 늦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3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이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문제보다 먼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일들이 자꾸 꼬이고 있다고 여겨집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여겨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하라. 떠나야 될 자리에서는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베델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하나님 안에 머무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자리이죠.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고요. 식었던 첫사랑이 살아나고 흐트러졌던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다시 베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용기를 주옵소서. 잊어버렸던 첫사랑과 예배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머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에 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78장 세찬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통합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종되었던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첫째, 받은 복을 후히 나누어야 합니다.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해요. 당시에는

가난이나 빚 때문에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종살이가 영원히 계속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섯 해를 섬겼으면 일곱째 해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지 이제 자유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양무리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라고 하지요.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필요까지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원래는 종이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의 은혜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중독과 욕심에 매여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신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후히 나눠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둘째,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놀라운 사례가 나와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종이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앞에 보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라고 하지요.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사랑하게 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니 송곳으로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억지로 붙들린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원하여 이 집에 속해 섬기겠다는 표시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니라니까 다니고 봉사하라니까 하고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주님께 붙들릴수록 진짜 자유로워지고 사랑으로 섬길수록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반대 상황도 이야기합니다. 종이 자유롭게 나가기를 원하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하지요. 아무리 좋은 종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도 강권하여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잘 섬겨준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붙드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놓아줄 줄 알아야 하고 종은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해요. 결국 종의 입장이나 주인의 입장이나 기준은 하나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억지가 아닌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나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여 자원해서 섬기나요? 반대로 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붙들고 소유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셋째,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19절부터는 초태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첫 새끼는 가장 먼저 얻은 열매이고 앞으로의 모든 소산을 대표합니다.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역시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요.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후이 주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모두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을 움켜쥐지 않고 물질을 움켜쥐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0: 것을 드립니까? 흠 있는 것을 드립니까? 내 하루의 첫 시간과 마음, 물질과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있나요? 소그룹 지체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으로 생각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시간과 감정을 들여 지체들을 섬기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생각해보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것이라 여기면 종을 놓아주는 게 손해 같고 종에게 후히 주어 내보내는 건 더더욱 내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수년간 해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확고하게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나의 주권 아래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역자님이 제가 맡은 소그룹의 한 지체가 많이 힘들어한다며 그 지체에게 좀 더 관심을 써주길 요청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미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기에 여기서 어떻게 더 신경을 쓸 수 있냐며 발끈 화를 냈지요. 그러나 그날 큐티 말씀이 오병이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네 하고 드리면 그걸로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실 텐데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인데요 하면서 불순종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제게 한 영혼을 맡기실 때 네 하고 순종하면 제 마음에 필요한 만큼의 사랑을 채워주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해 저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더는 못해요 하며 거절하던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저 또한 죄의 종노릇을 하며 무거운 세상 멍에를 홀로 지고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공동체의 섬김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요. 이제는 저도 지체들을 섬기는 데 쓰는 시간과 감정을 아까워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지체의 힘든 소식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떠올리며 한 번 더 생각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종이었음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 없고 내가 빈손이었음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내 것이라고 움켜쥘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받은 은혜만큼 후히 나누고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기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여 자유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내 것처럼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종이었고 빈손이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후히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살리셨으니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며 자발적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붙들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놓아줄 줄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시간과 첫 마음, 가장 귀한 것을 주께 구별하여 드리고 내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아침마다 풍성한 영적인 나눔의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2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마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아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지난 여름 무서운 폭염으로 폭우로 우리는 이 가을 흉년을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늘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의 넉넉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농작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곡식과 과일이 강한 햇빛에 다시 익어 단물이 고이기를 바라면서 릴케의 가을날의 기도 한 구절을 읊어봅니다. 주여, 남국의 햇빛을 이틀만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다시 가을 맞을 차비를 합니다.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맞이하고 보내며 그때마다 늘 새로운 다짐을 하는데요. 이번 가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미리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을은 열매 계절이죠. 우리의 심령도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그런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신교회 호산나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강감찬 장군은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임금 현종은 강감찬 장군을 상석에 앉히고 모든 대신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 중간에 강감찬 장군이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가장 높은 내실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 상에 올라있는 그릇이 전부 비어있던데 어찌된 일인가? 내신은 깜짝 놀라 용서를 빌었습니다. 신하 중 누군가가 실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라도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수발을 들던 신하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내시에게 강감찬 장군이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따가 내가 자리에 앉거든 음식이 식은 것 같은데 따뜻한 음식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음식의 뚜껑은 열지 않겠네. 내시는 강감찬 장군의 놀라운 인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감동인 것은 강감찬 장군은 끝까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후 은혜를 입은 내시가 왕에게 당시 일화를 알려서 강감찬 장군의 놀라운 인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고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셨듯이 나의 직위, 자존심, 나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고 진심으로 섬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직위, 자존심, 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상동 감리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오 신실하신 주, 겸손과 믿음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모든 삶에 조금 깊이가 더해지려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뭘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뭘까? 가만히 깊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알 수 없다 생각했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한때 광화문 광장에 걸려 있었던 이 식구가 한국 사람 대부분 읽어본 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의 풀립이라는 시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식구 말이죠. 풀꽃은요 장미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덩굴에 막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발에 밟힌듯 조그마한 꽃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작은 꽃잎에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고

함께 색깔이 그리고 그 모양이 담겨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풀꽃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어머나 진짜 예쁘네 그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면 지나가 버릴 것에 불과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담긴 많은 뜻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게 돼요.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군인 시절에 정부 반하는 단체, 반정부 단체에 가담했다 그렇게 의혹을 받아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마지막 그를 향하여 총성이 울리기를 묶인 채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기적같이 황제 니콜라이 1세의 감형 칙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납니다. 그때 그는 살게 된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합니다. 사형 집행은 받지 않았지만 감형되었기에 그는 한 감옥에서 4년의 세월을 보내고 노역의 삶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살이를 하는 동안 그 감옥에서 만났던 수많은 인간들을 잘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자로 들어왔고요. 어떤 자는 강도로, 어떤 자는 정치범으로. 그 수많은 인간의 모습들을 보고 눈여겨 살펴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하자면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기록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가 풀려난 다음 그는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죽음의 지배 기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소설로 인하여 그는 말하자면 탁월한 소설가의 반열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합니다. 말하자면 그의 수형 생활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났던 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인간의 부조리함, 이성의 비합리성,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그의 소설 속에 그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려내게 되었다 합니다. 말하자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중요한 두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제 가라 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단어가 이제 라는 말입니다. 한국말 번역에 이제 가라라고 되어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 순서대로 되어 있나 궁금해 열어봤더니 똑같이 이제 아타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 어떤 신적인 선택에 의하여 결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는 이 말은 언제 쓰이냐면 신의 어떤 선택한 순간, 그 시간에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신호로 보여줄 때, 시그널로 보여줄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가라. 여러분 혹시 이제라는 말을 여러분은 언제 쓰시나요? 아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할 때 쓰시지는 않나요? 맞아요. 이제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3장 9절에 이제 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제가 누구기에 애굽 왕 앞에 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가면 당신이 누군데, 아니 하나님은 누군데 라고 말하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혀도 뻣뻣합니다. 혀도 둔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듣다가 뭐라고요?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저는 이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우리에게 핑계거리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그만해, 그런 얘기 그만하고 가라고 그러면 가봐 라는 순종하라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핑계거리를 계속 들이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명을 따라 한번 가봐. 그래서 핑계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보면 순종을 원하시니 결국은 우리에게 가라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많이 살펴본다면 핑계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는 다 사명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사명 아니라면 여러분 이 교회에 왜 계십니까? 사명 아니라면 제가 왜 이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사명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긋지긋한 그 가정을 왜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까? 사명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조차 옮기고 싶어하지 않는 일터에 또 꾸역꾸역 가는 겁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능력을 주시잖아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알고 싶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의 능력은 끝도 없는 하나님. 뱀이 지팡이 되게, 손에 나병, 그리고 날강에 피,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끝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그 전주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분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주셨다. 품 안에 넣으면 나병이 걸렸다가 품 안에서 빼고 나면 나병이 제살로 되돌아오는 그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다. 물을 떠왔는데 나일강의 강물이 피가 되었다.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 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셨다. 사명 감당하도록. 그 능력으로 내가 그 능력을 누리고 살도록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무슨 사명이에요? 건져내는 사명이요. 여러분, 우리는 건져내야 합니다. 빠뜨리면 안 됩니다. 구덩이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건져내야 합니다. 건져내는 사명. 아내를 건져내고, 남편을 건져내고, 자식을 건져내고, 부모님을 건져내는 그 사명,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이루라고 능력 주셨다 그랬잖아요. 말을 못한다면 말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도 안 된다면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에 대하여 거부할 이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도 없고 이유 없는 무덤 없지 않겠습니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저 말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 못하는 게 아닐 거라고. 왜요? 왕궁에서 수사학을 그렇게 배웠을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들이 뭐였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유는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년 전에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한 번도 써볼 일이 없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서 옛날 왕궁의 그 탁월한 수사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었으니, 40년 동안 안 썼으니 뻣뻣해졌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죠. 더더욱이 다시 바로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언제인가 그 왕궁을 떠났던, 사실은 데려온 양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다시 왕 앞에 나타나기가 쉬웠겠습니까? 이유가 되죠. 충분히 그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렇게 용맹하게 나섰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비난받으며 쫓겨났던 그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그것, 마음에 절대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엄청난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다?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얘기 같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을 법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근데요, 이 이유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자기만 들여다봅니다. 나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니까 나 40년 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애굽 왕 앞에 서겠습니까?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나를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자신도 없는 겁니다. 계속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배척받았던 그 백성, 내 동족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 이끌어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자기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자기를 봐서는 절대로 그 사명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이유도 많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 내가 입과 귀와 눈을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지 않았어? 내가 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너 빨리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 지팡이 들고 이적을 좀 행해봐. 그러면 그 백성들이 벌써 따라오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요, 나를 보는 데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많은 철학들이 연구했던 것처럼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어를 나에게서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만일 계속해서 자기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자기 들여다본 자기 주목의 결과는 뭐냐면, 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저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근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지. 내가 정말 부족하지.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진짜 겸손이라 그럽니다. 능력의 창조주를 신뢰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시선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형인 아론에게 모세라는 동생이 하나님 같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동생을 보면서 형이 하나님 같구나, 하나님 같구나. 전 집안의 막내입니다. 막내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어제 저희 누님이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저의 두 번째 누님인데 6주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기적적으로 나오셔가지고 내가 황 목사 기도받으면 좋을 것 같다며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찾아가려니까 형태가 오는 게 어려워. 집안에 지금 내가 있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전화만 하면 돼. 기도를 하는데 전화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누님도 울고 나도 울고. 근데요,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쳐다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눴잖아요. 나라는 주어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나를 쳐다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삶 속에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기도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미디안이 외쳐 말합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을 무찌를 군사들 오라고. 그러자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엄청 많이 모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두렵다면 돌려보내.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많아. 그럼 마침내 물가로 데려가셨다가 몇 명만 남겼다고요? 300명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많은 군사들이 모인 게 기도원에게 용기가 됐을까요? 남은 300명이 용기가 됐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 군사들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에 안정감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300명이 남으니까 기도원 마음이 아마도 두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남은 300명이 있었을 때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지 못하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요. 야, 너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저기 미디안 적진으로 한번 가봐. 내가 하나 보여줄 게 있어. 데리고 갑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그 미디안 군사 하나의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개가 막 우리 미디안 장막으로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그 옆에 듣던, 꿈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한술 더 뜹니다. 야, 그거 기도원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는 이야기야.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 이야기를 듣다가 기도원 안에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 마침내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면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절대 우리의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잡고 봐야 된다. 하나님 보면요, 보리떡 한 개로 미디안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횃불과 항아리와 함성으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조금은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데서 멈추어 우리 상황을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는 눈은 감겨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은 활짝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병대 문덕교회 우선구 목사님입니다.
1: 은혜의 주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이한 9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평안한 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혼란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옳다함을 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와 호우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9월 3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9월이 오는 소리란 시가 있어요. 정헌영. 멀어져가는 여치 매미 소리, 가늘한 햇살에 익어가는 벼 이삭, 수수밭에 앉은 고추 잠자리의 날갯짓, 파란 하늘 아래 흔들리는 코스모스, 이 모든 정겨운 모습에서 가을 빛을 본다. 9월이 오는 소리에서 그리움이 녹고 스미는 가을 빛에 사랑은 알밤처럼 익어가는데, 살찐 염소가 초원을 헤매며 사랑을 부르면 품속 그리움 꺼내 별빛 외로움을 훔친다. 지난 여름 된 더위 소낙비에 얼룩진 마음에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올라 천사 같은 그대를 그리면 내밀한 속 타는 마음 감추고 바라보는 내 마음은 실바람에 실려온 한입 이파리로 풀밭을 떠도는 신세 되어 가을빛 노을보다 더 붉은 여린 가슴만 쥐어 뜯는다. 나태주 시인은 9월이란 시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구름이라도 9월의 흰 구름은 미루나무의

의 강 언덕에 노래의 궁전을 짓는 흰 구름이다. 강물이라도 9월의 강물은 햇볕에 눈물 반짝여 슬픔의 길을 만드는 강물이다. 바라보라 9월의 흰 구름과 강물을. 이미 그대는 사랑의 힘겨움과 삶의 그늘을 많이 알아버린 사람. 햇볕이 엷어졌고 바람이 서늘해졌다 해서 서둘 것도 섭섭할 것도 없는 일. 천천히 이 말을 들어 구름의 궁전을 맞이하세나. 고요히 눈을 들어 비늘의 강물을 떠나 보내세. 네, 여러분 뭐 들어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곱씹어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9월에 대한 시 한 편이 더 있는데요. 오늘 오프닝에 올려놨고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꼭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달은 몇 월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9월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움이 지나가고 겨울의 추위도 멀리 있는 달. 바람은 적당히 차갑고 햇살은 적당히 따뜻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달, 9월이란 거예요. 오늘 9월 3일, 이 귀한 아침, 이 목요일에 내 곁에 있는 사람,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을 위해 진실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서둘 것도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천천히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늘의 은혜를 맞이하고요. 우리 마음의 터전에 고요히 감사의 기도를 심어봅시다. 그날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원영 시인의 9월이 오는 소리, 나태주 시인의 이 9월. 참 여름의 뜨거움 그리고 삶의 고단함을 지나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깊은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고요한 힘이 있는 시 같아요. 그날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바꾸시듯 우리의 삶도 이렇게 좋게 바꾸어 가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무더운 시련, 이 시련들을 견뎌내었던 이 신앙의 모습들, 9월의 햇살 아래 더욱 깊고 겸손하게 익어갈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고난의 때 흘리는 이 눈물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창문을 닦아주시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눈물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의 영광을 맑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겠죠. 복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거예요. 9월 3일 목요일 이 아침, 혹시나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참 많이 오프닝을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 주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6433님, 맞습니다. 피디님, 서둘 것도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참 위안이 되는 말이에요. 환갑이 지나고 나니 좀 불안한 게 많아졌어요. 마음이 좀 뭔가 급해지는 것 같고 조그만 일에도 엄청 좀 섭섭해지는, 상처받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신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9월 3일에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또 그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프닝 말씀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수요일 또 네팔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보지 못하셨으면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어제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복된 시간 또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우리 힘있게 찬송할까요?

0: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이 있는 그곳에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9월 3일 이 목요일 아침에 주님 함께 해달라라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그 가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죠 여러분? 그리고 맞아, 뭘 이렇게 걱정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극동방송 가족들은 기도하는 방송 가족들, 이 9월 3일 그 기도의 향연이 또 펼쳐질 줄 믿고요. 지금 7095님도 오늘 링크를 5명 이상 저는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 2797님 좋은 아침이에요 피디님, 누군가 아픔을 간직한 사람을 위해 진실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천천히 저의 이 말을 들어 저 천국을 소망하고 싶습니다. 9507-2492-5341-6998-2153-3237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자, 이 시간은요, 매주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 내용,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줍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이 시간 한재욱 목사님 만나봅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 오늘은 한민복 시인의 시 부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줍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 긴 상이 있다. 한 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결혼과 가정을 다룬 책들을 펼치면 신앙서적이든 일반서적이든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문장이 나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향만 같으면 다 되는 것일까요? 방향이 같아도 속도가 다르면 그것은 각자 가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보폭이 다르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추격이 됩니다. 앞선 사람은 답답해서 뒤를 돌아보고 뒤에 남은 사람은 서러워서 앞사람의 등을 바라봅니다. 등에 구멍이 뚫릴 지경입니다. 부부싸움의 절반은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어린 딸이 계단을 오릅니다. 한 발 또 한 발. 아버지는 두 계단도 거뜬합니다. 그런데 한 계단씩 오릅니다. 딸의 다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보폭을 줄여 상대의 보폭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시인의 표현같이 결혼생활은 상을 함께 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긴 상입니다. 잔칫날 상을 들어본 분은 아실 것입니다. 앞선 사람은 뒷사람의 발을 볼 수 없고 뒷사람은 앞사람의 등만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상은 엎어지지 않습니다. 국물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같은 보폭입니다. 금기 역시 하나입니다. 혼자 먼저 탕 하고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이 먼저 놓는 순간 잡채가 공중제비를 돌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보고 있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보폭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동행이란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보폭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춰주신 쪽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사람의 걸음까지 입고 오셔서

0: 한 발 한 발 우리의 다리 길이로 걸어주셨습니다.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와, 한민복 시인의 시 부부를 하나님께 드렸죠. 걸음의 속도를 맞춰야 된다. 서로의 높이를 조절해야 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도 탁 이렇게 서로 맞춰줘야 된다.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야 한다. 아, 참 보폭을 맞춰가는 우리 부부 또한 오늘 우리 이웃들과의 그 관계 또 공동체에서의 또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 참 이 시간에 사랑하면 보폭을 맞춘다. 오늘 이 영상이요. 여러분 너무나 은혜롭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링크 주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요. 나만 영상 보시고 딱 끝나지 마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인문학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 영상을 수업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영상 꼭 한번 보여주시고 네, 우리 자녀는 부부가 아닌데요. 네, 하여튼 여러분 이 마음들 이 보폭을 맞춰가는 이 마음들을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찬양 같이 할까요?

0: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 영상 링크 나 다시 보고 또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0분을 선정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선물로 추첨을 통해 드리는데요. 아, 귀한 사연이 있어요. 7237님께 선물합니다. 인문학. 피디님 출근길에 듣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자녀와의 관계에서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기도와 사랑 그리고 이 찬양과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극동방송을 통해 회복의 마음을 주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선물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 3-4주 걸리거든요. 포장을 해가지고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선물 받으실 분 또 발표할게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0898님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셨어요. 인문학 7549님이신데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부부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싸웠는데 하셨던 분이 지금 야 이게 좀 많아가지고 한 사연 한 사연이 다 귀합니다. 예, 귀해요, 귀해요. 자, 문자번호 8836님께도 응원의 선물을 전합니다. 부부 보폭을 맞춥시다 하시는 우리 6015님께도 선물을 잘하고요. 9332님 아침 출근길 힐링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응원의 선물을 전합니다. 6998님 며칠 전에 크게 부부싸움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링크 보내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 또 화해의 마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6998님께도 책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또 7409님 그리고 5376님 또 공유하고 싶다 하셨는데 5723님 이렇게 하면은 안 가시는 거 아시죠? 인문학이라고 해야 문자가 갑니다. 제가 응원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5330님께도 응원의 선물 행복하게 보내드릴게요. 10분 추첨했습니다. 7시 45분이고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1: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아픔을 간직한 사람을 위해 보호폭을 맞추어 진실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둘 것도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힘을 주어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코치해 주시니까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니까요. 이 9월에 여러분만의 기도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특별히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영상처럼 그 누군가와 보호폭을 맞춰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프닝 말씀 인문학 샵 1069번으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있으니.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요즘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깨끗한 음질을 찾아주는 디지털 라디오죠. 하지만 예전 아날로그 라디오를 떠올려보면 다이얼을 아주 미세하게 1mm씩 조심스럽게 돌려야만 내가 원하는 방송이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지지직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우리 영혼도 이 아날로그 라디오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수많은 뉴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음속 걱정거리라는 소음 속에 파묻혀 있으면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과 쌓이는 잡음처럼 묻히기 십상인데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속이 아니라 모든 소동이 지나간 뒤 찾아온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이처럼 아주 부드럽고 미세하게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데요. 그 사인을 알아차리는 영적 민감성은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매일 아침 하나님께 세밀하게 맞추는 연습에서 시작되죠. 바쁜 출근길이지만 잠시 세상 소리의 볼륨을 줄이고 내 마음의 다이얼을 하나님의 음성에 고정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짧은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벳의 찬양으로 2026년 9월 3일 목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영적 민감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아침 극동방송 주파수 고정하시고 아침 시작하시는 우리 갓모닝 식구들, 저는 영적 민감성이 높은 분들이라고 진심을 담아서 정말 축복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볼 것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은 이 시간에 극동방송 주파수를 고정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갓모닝 식구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말씀 속에서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더 하나님께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석 체크하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는데요. 우리 송남종 집사님, 이현철 장로님, 3491번님, 1654번님, 백인자 권사님, 3620번님 출첵해 주셨고요. 9105번님, 오늘도 갓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이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음 전파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방송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바짝 정신 차리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방송사가 되기 위해서 직원들도 더 열심히 또 고군분투하는 것 같습니다. 3329번님, 6306번님,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남동생과 교회 예배 때 부를 특송곡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특송되게 하소서라고 하셨는데, 오는 주일에 그럼 남매가 남매인지 형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함께 특송하시는군요. 대표 기도 또 특송 순서가 있으면 괜히 그 한 주를 더 긴장하고 좀 더 이렇게 말씀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삶의 예배, 귀한 찬양 곧 함께 나누겠고요. 이번 주일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특송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강성자 권사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내는 게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신 우리 강성자 권사님, 하루를 진심 담아 응원하고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3분 메시지로 함께 할 텐데요. 혹시 어제 부산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3분 메시지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함께 들을 3분 메시지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도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3분 메시지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 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라는 요구를 듣게 됩니다. 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지금까지는 뭘 했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적국에 들어가서 그것도 적국에 가장 사람이 많은 수도에 들어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하셨으니 요나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지진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당시 껍질을 벗겨 죽였거든요. 사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 세계에서는 소위 꿀보직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런 소식 누가 못 전합니까? 그래서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하이방이라 그러죠. 속된 말로 하이방, 도망가는 것. 이것은 최고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명령은 순종 잘하는데 우린 자존심 건드리는 순종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봉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할 일은 제가 고를게요.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제가 선택할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할게요. 그런데 저 인간만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다시스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신 니느웨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단순히 장소뿐 아니라 제가 성경에서 본 니느웨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며 우리는 뭐 아프리카, 인도 이런 어려운 데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겠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뭘 보냅니까? 큰 바람과 큰 폭풍. 요나스의 아주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큰 자가 붙습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보내는데 폭풍을 보내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심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풍랑을 보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풍랑을 보내? 깨어나라고 풍랑을 보냈답니다. 5절 보니까 요나가 배 밑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죠.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는 자여 하나님께 구해라. 이 말은 제발 좀 기도 좀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은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시대를 지금 지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세상이라는 이 풍랑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가를 딱 보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지 잠든 사람인지 다 압니다.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버리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끝없이 떠나면 하나님은 큰 풍랑을 여러분들에게, 그게 여러분 자신의 병일지 여러분의 뭐 자식일지 뭐 그런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꼭 그런 것들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아니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욥처럼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보내어서 우리를 무릎꿇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큰 풍랑은 요나를 죽이려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잠든 요나를 깨우려 보낸 하나님의 알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풍랑 앞에서 하나님 어떤 부분에 내가 잠들어 있습니까? 하고 묻고 깨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깨울 때 사람을 통하여 깨울 때 환경을 통하여 깨울 때 제발 본능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알람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알람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3분 메시지 함께 했습니다.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의 3분 메시지였는데요.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이라고 들자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세계적인 잡지인 뉴욕타임스지가

지난 1000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는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뽑혔을 당시 그녀는 25세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대신들이 가장 힘없고 무능한 왕을 뽑고자 하는 간계에 의해 엘리자베스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왕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길이 남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했던 45년 동안 해적지라던 조그마한 섬나라에 불과했던 영국이 대해상국으로 바뀌었으며 세계 제1의 신사나라가 되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영국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문학과 예술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00년 동안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가 되었든 사업가가 되었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천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욱 후하게 제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기도는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포기한 사람은 사업장에서 성공을 포기한 사업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지금껏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문제는 기도의 폭이 넓지 못하다는 것이. 주로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 내 일터 등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1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여기 첫째라는 말은 단순히 순서나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권면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구제하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말하.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물질만 오고 간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오고 가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뜻에서 기도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교인들로부터 목사님 위에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해. 저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주님의 기도 속에 녹아져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 아주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바울사도도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기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진정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활동은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되어야만 나도 잘 되는 것이. 나 혼자 잘 되고 내가 평안하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어야만 진짜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내 나라 내 민족만을 위한다면 다른 문화, 다른 생활권에 살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어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말 우리나라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의 역사를 뒤바꿔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언더우드와 벤셀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신 유진벨 선교사 등 이런 분들이 어찌 2억 마일 멀리 떨어진 한국에 찾아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그래야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기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지체가 높은 사람, 지체가 낮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약자 편은 쉽게 든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쉽게 기도해요. 그러나 자기와 비교해가지고 잘된 사람,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고 피해의식 때문이겠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만 시험일까요? 형통하고 잘되고 일이 잘 풀릴 때가 더 위험할 때고 이때가 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주위가 더 높은 사람들이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우리들같이 보통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크지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은 그 파장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 대통령 가운데서도 특별히 미국 대통령 경우가 잘못하게 되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온 세상이 요동을 치는 것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의 대상과 폭을 넓혀야 합니다.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 쉽지는 않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는데 초대교회 때는 사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언젠가 주인이 노예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예들이 그렇게 혹사당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주인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인이 노예들이 드리는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주인이 마음을 열었어. 이런 절대적인 사랑의 기도가 냉혹한 로마 사회를 근본부터 뒤바꿔놨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정말 마음의 스케일이 큰 사람입니다. 아주 관대한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자기 보기에는 정말 아니죠? 악한 것 같고 모순돼 보이고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방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훗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이 되면 걸어서 세계 속이라는 그런 TV 프로를 즐겨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여유롭게 여행하는 광경이 평안해서 좋은데, 몇 년 전에 하와이 편을 방송하는데 하와이 원주민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송 진행자가 물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용암이 흘러가지고 삶의 터전을 잃으면 마음이 아프지죠 하고 묻자 원주민은 아주 편안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오늘은 재앙이고 재난이

깊이 모르지만 신은 이것을 통해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넓힌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철학자는 아니지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뒤바꾸는 거예요. 불평거리를 감사의 제목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괴로움과 슬픔을 감사 찬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편협해서는 안 돼요. 끼리끼리 파당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나와 친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광야가 지른 삭막한 세상을 윤기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 경제대공황으로 어려울 때 미국 피츠버그 큰 광산에서 노동자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공산주의 사상이 노동자 사이를 휩쓸고 갔는데 노동자들은 며칠까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데모하고 있는 이 광산을 폭파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일 시위가 격해졌고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도 내용을 듣다가 저것은 노동자를 위한 기도다 해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것은 사용자들을 위한 기도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묵상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기도만은 못한 것이 아니라 점점 설교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이때 슈마이커 목사는 노동자 대표를 모았어요. 수십 명을 모으고서 함께 기도했어. 말을 하면 싸우니까 묵상 기도를 했어. 설교도 안 하고 성경 몇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쭉 읽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어요. 계속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파업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 노동조합 책임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작 사주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잘되게 해 주십시오. 바르게 해 주세요. 정치 지도자들 바른 정치하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 파업은 파업대로 하겠지만 회사 사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어.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손에 손을 잡고 노동자 책임자와 대표들이 회사 사주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사장님을 위해 기도했어.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 그동안 자기들과 입장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했어. 이 기도운동이 널리 퍼져서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철회했어. 슈메이커가 쓴 Effective Prayer, 효과적인 기도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 너무 쉽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불평 대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나 피해가 실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장이 잘못되면 가정이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돼야 우리들이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네 가지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간구입니다. 헬라어로는 데시스라고 영어로는 리퀘스트, 에스킹이라고도 하죠. 이 기도는 한마디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대부분이 바로 간구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처럼 간구하는 것은 결코 높은 수준의 기도는 아닙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고 영어로는 프레이어라고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생각, 내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운명이 어떤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이 기도를 좋아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정말 멋진 기도요. 아주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셋째는 도구입니다. 헬라어로는 엔투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며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소돔성을 멸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조카 롯을 살려주셨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하시거든 저를 생명척에서 지워주십시오. 나의 의, 믿음, 생명까지 바치면서 드리는 중보기도가 바로 도구입니다. 넷째는 감사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이고 영어로는 땡스기빙이죠. 감사야말로 최고 수준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이 성숙해감에 따라 이 기도의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간구해서 기도로 그리고 도구로 더 나아가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많습니까? 그저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사도의 권면처럼 우리들이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그저 소리 지르면서 내 소원만을 하나님 앞에 아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감에 따라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가르침의 결론은 7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깨닫은 복음 전파자 사도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0: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위치,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맡은 일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간구에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죠. 재미있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수분이 부족해진 뒤에야 우리가 아 목마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별일 아닌데 예민해지고 무언가를 계속 채우는데도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참 열심히 다른 걸 찾아요. 휴대전화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냉장고도 괜히 한번 열어보고 정작 목마른 건 영혼인데 엉뚱한 데서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목마른 사슴에게 시냇물은 취향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생존. 기도도 그만큼 절실해지는 순간이 있죠. 잘 다듬어진 문장도 긴 설명도 필요 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한마디가